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쥐람톨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군탕 레군디레등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지구 강배 남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도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저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겨구 랑을 국송라 쇼겹구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0: 다 쇼셰모 가서 도문도 칼주주 용실하다도 랑가 신거이베 니 화유도 그래 랑르 긴슬럽죠 아
1: 니 카주도 겨거더게
0: 아리 카주도 뉴셀레 게샤스기
1: 카주도 뉴셀레 게다니 수야
0: 랑가 용다메나 진짜 누구르베야
1: 게만난다 소진랑고 용다비마 팍라게 그루
0: 용마다미 이러 과도 그래
1: 아무자 괜찮게이베
0: 예
1: 얘는 카바게다
0: 카바게지 같이 오라 겐사마 랑가 키고 치르다
1: 마리 겐예 헤크데
0: 이거 좀 겐사마 랑가 키고 치르데
1: 카리 니 카르도 덴티 랑코프가 소용수 겐사마 예 헤크리나
0: 랑커도 요네 머리 꼬르당으로 봐. 늘 머리 요네 꼬르마네 김자 가림 봐.
1: 꼬르당은 스 랑네로 김자 셰스미도.
0: 가다 예사마랑 개고치기리.
1: 아니스 딜레지 뒤니도 깨다도. 랑네로 셰스미도. 쉐브라 개체 없이 쉬운 거. 랑동양 알 레그메다 치브리.
0: 개사마랑 개고치기리. 니 딜레라 가셔 그래.

0: ralungne munyer chi changi busje dakwa misuori ha kala jeong ma ji la lege cheong ma ji teoi gyang pheyul loje gyungo yube garoni cheogo kyeo ma ji ha shaki bja je doa ya japda inda
1: garoda je shojgo ha
0: 아라도는 인지 가로다 제시오그스베 초미라지
1: 미지주고 토가젤라 비라도제 데디 가로가 모여비나 자샤토라 람로 모초미키레
0: 총기친보 레가치디 갈레토스도 자 자샤사도 진유이베
1: 진유유 김씨 동교기에 걸다 제일 딥스
0: 김씨 동교기에 와시에 수이치시에 우쇼마시
1: 계직마시 딘주 그대지네 조랑 겸겸지
0: 디샤
1: 아 다디 동마시 니지 치우 쇼다
0: 그만 좀 아
1: 쇼시
0: 칼로가 님 뭐라 하시야? 사실 망고 하고 그도가. 야, 마리 띠가 와시. 진이 쉔베. 아. 진허 보고 중래가. 상상왕 저 근데 자죠.
1: 띠콩라. 과체 통유유. 상황 등에 대해서. 쇼. 아.
0: 칼로가 님 뭐라 하이나? 로고 치세 중아.
1: 과 등에 되네 되시.
0: 자, 가슈유.
1: 어. 알아듬.
0: 너니 대도는 저거 말베. 어.
1: 뭐 대체? 신허고 과연에 녀세 주신 거죠? 어, 중대로 같이 있어.
0: 샤래 쩐부치.
1: 야. 도시.
0: 샤이는 로고 치다 취샤. 넘치부터 량내 비바.
1: 제나 겨마라 스동규리. 이다.
0: 아라디아도.
1: 돈돌로가.
0: 도시.

0: 잼 샬라 쇼부데리
1: 아 난저이 지마토이요 땡이 하고 베스르 체스 녜시바세 아 총스네 튀음보다 유용월치 디네 카토치 라시게보다 알레브바
2: 다그르다 다그르
1: 타체나 게라
2: 계란이 다 끝나면
1: 토치 루인달
2: 日子对其他效用啊你把都舍不舍弃了
0: yes 不了多谢
2: 有

0: 야 양태씨
1: 도대체 또 스쿼아 또 스쿼아 지금 심다 나 반 예배하면도
0: 잘 락삼 요르베
1: 락삼 딜레라 가르고래 나 마사바 교진다 张姐，聪聪啊，你可都记住钱不？怎么啥？
0: 你可是我的。
1: 你没啥个情况，我过啊。店家是不是去了？是不是去了？

0: 라고 나스등도에
1: 견시했습니다. 니세진에 자주래.
0: 견체면어. 장세계님은 장세체주디 조스치오래.
1: 저. 저런 거 뭐지 제배.
0: 멋있는 게 뭐뭐 아버지한테 찬스 깊준 듬도. 이내 더링네 죽김배 장게 뭐뭐라. 샘띵네 가부 유신추. 뭐뭐. 거기 장시 사비오지. 롱랑비너. 뭐서 가고지. 이내 뭐라 지동태라. 돈님보다 긴긴해지리. 장르 샘 쇼베시고. 락삼 넘다 치지. 이내 뭐뭐게 장 가부 유티기. 장게 뭐라는 가부요지. 제장에 기니라 민두슈기.
1: 아, 토체나.
0: 이내 뭐뭐 장 지마 제콘러. 장게 가 투다 니켈린 유구르베.
1: 아, 쏜다.
0: 멍멍내시 장게 셉싱지. 제만 내주 근절하네. 장게 뭐랄 삼시다 따도 집에 모도 폭도만 다로.
1: 아, 레스.
0: 더도 샤친. 장다 샤친 그 팅은 내주. 내 시규. 제자 멍멍라 자와 내마 쉬아. 당능시 장게 샤친을 저와 마치로. 딘제체나 멍멍다 샤친 창마 편도 어지.
1: 저, 네 신수, 낭다 먹어라.
0: 디스, 면주 여우제체, 면수 여우기블라.
1: 조정이, 터제나, 네 니바도 멍멍 따도 여우치기.

0: 근데도 더도 권능도게.
1: 지저 지주 낭담인 동안.
0: 어, 견체문도 마시 주스샤.
1: 용마지.
0: 용마지.
1: 맞다 주의.
0: 자기 조매봐 주교 엄마지.
1: 이내 지주.
0: 상담은 집이나 차스 컨트리스기 와.
1: 지저란 게 나 차스기 알게 림베.
0: 상규 마기나. 아기 시아미 상기부 춘 승비
1: 지저
0: 마뉴

0: 알아 이거에도
1: 엠규다가인다 년년을 공주를 내려쉬 도갑이다
2: 가르쳐서 찬스 기회로 모두 지혜비디 노샷은 굳고요 찬스 기회로 저와서 안 보시러 봐 뭐 기회 가도
3: 하고 무수 시험 모두 왜 손하시도
2: 라라 샘내 유배 소라시다 가서 지역고 배 소라지 연료의 마통 배 소라시다 뭐 기회 소라든 저기 손나든 저기 대양 중국 남아든 거 입에서 주면 도와 소소의 범어 남아든 거 입에서 주도 랑게 멍멍라 나와 당첨 확실히 또다 단도 멍멍 니마 랑구라 제발좀 니가 범들 심은 도 제장 북주주주교 마시 랑게 삼수래 시라가 경아
3: 제장 미유스지라 멍멍 로니 승이 립지
2: 다 멍멍 잠시 돈이 차대 역시 좋아 근데 계약고 매라 당고 제시글라 당고 제업대 겐키 도시 이치지다 마세 주저 랑소르 주에사 도 가르통 거야
3: 잡도
2: 예체나 自动内顿帖了 然后就这几年 就没落中小的话 当然落中就买了 所以没这顿帖了 三顿没买
3: 他都猛猛过去了 我还写了卡多 没事呢 就喝不着 上上买了呗 刚刚这么多 还有呢 我念你个 上上去得去了
2: 饶饶饶 哎呀 님도 마치 아. 나 상상제 된대매. 인다. 야.
4: 디쿠쇼 한라다 잠 한라기 년지 투수 능수기 경계인 계란게 직시다. 쟤는 세계기 인제 뒤쪽에 내가 뒤쪽 집시. 죽인다라.
3: 쌤샤라. 랑고 딤뉴 촌디. 모두 귀야기 썸매베.
4: 돈통아 모두 제일 중요해.
3: 오늘 전화. 랑고 딤뉴 촌디 망치 기랑게 주브지. 구조 선배 답도 기랑게 순야 권제디 틱토어 마지. 진이 순나게 가 기랑 찰레 주부도 촌디 모두 귀야기 저원능기. 기랑 톱시에 쓰여디 나주 땜비 시작 표시오 근제도
4: 용아 재능의 찔링이 주인달
5: 구조 세배 랑고 유럽 지역을 내가 제통 매입자 저도 진이 순화가 세움 잘하라 모두 제주제
6: 네시스 키랑가 징아 레어디 샘샤라 체조르와
3: 잔 레어 문두게

0: 야, 또 스쿠다.
1: 야, 가르쳐서.
0: 이 용어 맛이 디초라 템미두에. 지금 다 셈미두.
1: 장개 하고 사모도 옛나와 제모죠.
0: 내니 템지디 렉좀 전승비. 디 라수서다. 지금도 왜? 응. 지지 생이 템지기 체제 원조지. 자, 저기 체사배.

0: 지게 성라다 남아 가디가 편지와 공부 대수 경로나 남의 뉴리아스로 시험도 시에나다 어 별한 총스 근데 대수 어야 년지 경고디 여스 태나마도 구독사요 어야 사스 다가이 지게 성라 기나가 남아 뒤부터 이게 근데 기나 마티엔 탁시
1: 年度岗,
2: 年度岗,
0: 人员垂直起。

0: 자빈아.
1: 할로. 빨리 제가 진지 납실리슈.
0: 간이 비질랭게 공감사. 랭게 넘뒤 상고 뒤져지러. 디기 대배 닌직 제호페 봐. 터제나 쇼기. 하신 이미기 지조니 편중 원시 가로지. 디네 자동장. 김난다 차량 대배 너무 쉽지. 급다 뒤티르. 랭게 소에 가능시 마고다 나마 강교 시도베 지구나시 역시 참들 안아주 코나니라 문디지 슈도
1: 조련샤
2: 탈라 암라 나들이 남아주니이다
1: 클린다

0: 먼저 태몽 당호사제 토드네 랑케 셈마셰 가리마
1: 아니 맞네 카체사 조험에 랑게 삼칸 주던 걸 삼제 녀랑 셰누마죠 아 마마 샤 삼칸 주마도 아 대상 태몽네 수리 나라다니 보디규 타제비 녀랑 야구체죠 나 이지세로
0: 샹에 나 샘딩데 나말렌두 휘베
1: 나말렌두 휘고초 랑카르시에요
2: Nga kalwa kia tambi, kini pa lo nga su yaoshkyo
0: Nga do di su tiemzhe, xa xe ge tiemzhe
2: Peche yin ki maashi
0: Ma yin ya kari na
2: Mama, rang samu shi tonda Xa xe nga su po nyeri Su tinte chikri be
0: Nga kanzu nga morar tobu che me Mi su tinte chikri be Nga kune samu komu

0: 阿沙沙姐，陈大弟，阿沙让他找我买吧。啥牛犊子？你天天吃这边？嗯。你买干肉给，你这里牛给不是？你牛给有这边？你们你这里牛肉不吃不是没吃呀？哈里呢？爹，你这不就是狗大叫的名多？牛不扎实。
1: 阿姐，快出去吧。长生主意。苏苏拿了点点钱的新钱，长生给托他们那段借钱。他都开始多。三个小的兄弟是对，舍不得钱。长生公司人脈大，赚钱。
2: 더더두게 모두 흘러다
1: 제일 개미도 창문 욕신이 경시야
2: 다시도 군수미 조디 창성지시야 니한테 승매 니한테 진짜 차서도 시약하고 오지
0: 이네
2: 니한식유 니한통통다디 란다 좋아요마지 Rai nus po nyeri, nyingi nyingtong di mi qie nga gui zhi qie ba ha gu tue se ri, di zo nga zu chang shen mi jie qi guo ri. Sem zhe ma xia, nye zhe ju tar qim shi gi.
0: Yung ma ri, kanda mi di su yu ne zha, gyu yin kari yi ne, nga zha sab ri. Nye dang jia qi yi, nye mi di su yu me nye bi qi yi.
2: Yung a.

0: 아제 같이 했어
1: 괜찮았어 아 마찬가지 마무리 또 내차 주지
0: 어 맞았다 야 클린다
1: 지스 딱 힘도
0: 또 스쿠아 왜 아 저게 익사칸라 치리도스 개가슈다
2: 지급상아 탄도 용민도 전다지로 탁수시그유 마탈레 감니슈스 고바
0: 알레 전유슈 어 범어 저게가 격파 지르시된 지그지베
3: 지그지 지자자 닝제무스도 지리야
0: 야치
4: 다저 지저 너야 럽시
3: 지저 너야
0: 교아

0: 저 허보랑 같이 예.
1: 민주석이. 디 민주 대표실이. 랑가 가수자기 심지지 네가 뛰다. 네 교토시오.
0: 오네 에.
1: 네가 알고 거든 유베. 야. 랑가 네가 뛰다. 이내 직인 열시한다. 넘주 켜는 맞으라. 넘주 팀은 야마 된 토마다. 예.

0: 가르쳐줘.
1: 도스네 하고리. 치즈.
0: 저거도 와.
2: 경아.
0: 예예. 대도 파카보. 티네 나시교. 장가 집에서 어디 마트는 돕죠. 용도에. 송, 니, 지, 퇴수, 저거. 예, 나 교단 걸자. 양자진다. 송.
1: 你姐妈妈看不见了人工是漂亮些对的您结了对的丁真您结了啥大炸了你干嘛这姑娘这个面前什么人工是通通阿尔多斯基下 조허보, 랑갱아 샘스덩고 유비싱구유 조허보, 야주 아, 안낭다 미두
0: 니마드조, 차차차합시 단대두유를 진지자리 캐치그리 도다, 니 민주장지 랑 게임 게르쥬우스마

0: 왜? 기니
1: 감사.
2: 그러시죠. 지난 청강기 군도 있나?
0: 아이.
1: 언니 레로이 캐스네 청강 레가레면서 카바마 진짜 저와큰 제통문도 먼저 섬태시라도 청강 대위배.
0: 나 청강님도 규종스로레면서 멋네 청강다 저와 진도면도 기니 로교.
2: 디
1: 니얼마 법조

0: 내주 거야 두글. 근데 주소. 가게임도. 야면은 안 쓰니 알파로. 드네 탑시 삼다도.
1: 녜체나 청가 아지 기시시기. 팅이 뭐나 나라. 녜지기 바 챔부시 게샤. 키시 뭐나 셴는시 청가다 저와 친구 매비는. 녜지 바디 무세 톱티 될게 가리나. 돈도 뭐나 게고 게뒤. 함디 간라 게베 교회 홍고 샤브니 통슈. 캐시 청가 교름 곳이 로마 요미나. 홍고 뒤시 그러 봐. 돈도 홍고 비가 샤야 가리나.
2: 슈자. 샘샤라 오늘 경세 좀 와.
1: 야매는 것에 고이겹도 청가 로 용그지.
0: 용아.
2: 제나 키나 니 대구 슈시. 네 둥글 남도 갈 중가 진쇼. 네 주가 또 내 키나 니 슈쇼.
1: 응응.
0: 또 스티가 줘.

0: 응이 좀 된대도.
1: 어, 디 로체 참는데 왜? 천재래 시라 그 게임도 와.
0: 게임주 봐 가져제. 게임부는 잡을지 그지. 이내 도도군에 녀스도 와.
1: 당도 이지 교미 로저 거리. 시모도 마음에 차오다 참미. 유시 수긴 티르다.
0: 녀랑게 다제. 최대나 럽이. 수수 내부 학업지 아.
1: 아, 영화 영화 영화. 수수 내부 학업지이다.
0: 워시. 니마
1: 何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0: 미도 봄디 있나?
2: 기나니 까면 나제 귤은 거 쇼스. 빨리 디가 디데 잡이 있는 게 전부 쓰스도 꺼나. 다들 미면 것도 참치요. 어 홀라 디게 마 꺼나.
1: 야. 어, 장가 텐도. 세제 창부신 장가 아메 심사 체브리. 디가 순창모 인도 갑디래도 장가 직 담다. 오늘 인도 갑스도와.
2: 어 홀라. 키라 암라다 차르베. 콜라 둘이 진신기 제고 내다 요시.
0: 자.
2: 키라게 시다. 가자도 도니엘 나와 호중도
0: 마치 돔나디게 나오네 고츠면서 나와 집 가지에 미두게 알레 마수다 샤피게 되다 내대제 되다 뜨기뜨기나 나와 주시 톰다가 심쇼니 뉴시시 망체 파디 추디 파디 추디 뜨기뜨기나 심쇼 주시 전용아 다오 마지 맞대 아, 말하죠. 엄청
1: 년주다.
3: 예민은 호랑스기.
0: 야, 년류 샤워 샤워 아. 그게 야구 유네, 어쩔 수 없지 아.

0: 当姑你也要哭吗？祖爷。
1: 哦，参加你能做些啥去？嗯，
0: 当姑卡啥多啊？圣卡人宁，对啊，圣卡人宁啥？圣者你。哦，行行行，明的。你还是多。然也不过金面，不过金面是伊。圣者你，让你素写。
1: 그냥 대보
0: 무대
1: 미야고 암라 타샤니 좀 디스데비 신전이 좀 디디나 미는 조지 나 가시도 당고니름나 미디다 직배니름 단지
0: 자 레브탄다 아유 생부도 처음에 야니름 단지 좀 디나 미다 차스게 여르베 보기야 여르베
1: 처음에라 니름 담바 하러지
0: 딜레 클라소 수레
1: 처음 쓰시야 왜?
2: 왜? 나 쉐리
3: 마튼 쉬
1: 마지 랑
4: 같이 가요 봐
1: 랑 숨숨에 나 친지 봐
2: 계지 마지 람쇼로
1: 남쇼에 쟤는 영화 갈레스스
0: 영이 수제
1: 총샤치 언니 편지 전부 쉽시도 멋있어 입에 총치리
0: 전부 도스 총샤 부려 범죄
1: 암라 총스디 진짜 망라 마주인다 미고대야지
0: 야 가라 정말배
1: 아 처음 다님도 쓰기 용아 전개 되게 독서 시킵시오 아
2: 할로
1: 张建还给你呗，
2: 也走的。

0: 더더 롱지기 입에
1: 뭐지 카고다 칠슴 흘려봐 하
0: 미시 다가 튼다라 롱디 제 제화야 두게
1: 미드 쳐봐라 하시
0: 롱 맛이다 도시 니아라라 사야 심부시 땅고 용두게
1: 왜 잘내서 진짜 채 미드 제 돈두 롱 넘는 두게
0: 롱 같이 오래
1: 카고다
0: 장가 림다 체인 승비
1: 네파 로제 코 슈르 삼지게
0: 장가 미디 산다 랭게 승비
1: 다 오늘 미디 기면 럭 마르베 나는 시 로마 고고를 수 돈도 소스 기비 인 삼제 대우르베 딜레마시다 케 하르도 딘데 야우도게
0: 녀라라 삼시 두게 이네디 미신다 돈다 송자 로하지 마세 俺做到江盘了，这我也明白。停车嘞。

0: 看啥？年年两个月，你爱拍几下子小姨。
1: Liz，你也偷笑。三米了，倒数啊，看咱老在不搞啥说多。哦，偷鸡。耶。你拍的？Liz，阿姐，三米下啦。三米下啦是不？哦，是是。他得看咱江海浪是不？我这。啊，不能这吧？看咱爹还能个月。啊，公司点你钱咋？
0: 你光着手机，打错几下有没？
1: 看那嘴吃嘞，叫找不着啊！看不上，那你看我今天过去去找。Liz，这个是呗？
0: 啊，对的对，那你真正明着打送球去。
1: 太多，
0: 用啊。
1: Liz，给你拍的。啊，陶姐。 아, 깊죠.
0: 잠깐만. 씨, 키랑기 시합스 딘데 야글라. 다바 대피비 능문에 편도 있으리.
1: 쌤 샤라 키라 당도는 멍시야 호수부 아주 능시 딱바디바 폐고 힘마리
0: 진짜셔와 키라는 예문나니 유자 현다 딩내야고도
1: 아 워시 키란다 지겹생라 근제도
0: 술라
1: 어 지겹생라
0: 나다 콜라 근데 저와 개매 저더니 세초시
1: 예전 키니 사수제나 오늘 잡으시라도
0: 不行，喊了，他下地不这边。哦，
1: 查到个念头谁做哎？破旧个念头，可让叔叔打最先走。
0: 看人家跨路走难时，眼光若不起这面，眼神呢？看那你从事干部接了，肯定多羞耻。
1: 谁不下来？看人家干部盯着送队。 지메베 소심도에
0: 잠할라 나 공무소 공큐무소 니엘로부터 갈 지미체스 나 돈도 내야기 기랑궁에 오세나 나 죽인다 제마제요

0: 레가든다시.
1: 아, 드리 샤첸 투주. 첸수도 왜?
0: 자세 거들베.
1: 아니, 장성치도 염삼주. 비게 토리 삼삼어주.
0: 전다디. 샘제 먹어. 년낭담 맵시오. 예. 산주씨.

0: 안다츠 김쇼 유제 도가니부 송도 갑지
1: 성저니 닝신 사부 요시 제잔 도가니부 줘야디 카츠그리
0: 집에 고텔라 간다츠 조소모 구단제 도가니부디 섭취 김도 매입자 야면 도가니부 존규리 야면 간다츠 갑교 매입시규리 제잔 당부디 성저 닝게 치우리

0: 내가 몇 명의 신규유. 제대 도가니 봐. 나 심수 친부유.
1: 믹세 구디 개수 말봐. 개생 안수 까팀 세토비나 아니
0: 상호균대 능시 지다 주고리.

0: 야쇼.
1: 지게 빙라. 디톡스 입에 제시리. 지게 빙라. 소중 칼로 마진 사블레샤. 자변 칼라 소케브시라 두. 대샤 캐나 꿀레 카고 소자. 제라 야오시 쉐이기 마지. 도스네. 자조 시가 되게.
0: 탄더 랑레 약조디. 장서 마진 사바 짐주차도 막시 저 가르템 세야트리
1: 공무수 지겹실라
0: 달려오메
2: 디제 년글라 녀란시오 탱기 또 스모도 나 저 조제스 제대로 되지 이제 사야 할도 마시 장게 nga din des kun su du ni ran ti ju che xia an nga din des kun ju ya di sheng de ni le song qia qi de be
3: chang bu xun chen da di ni qian ran guo che bi ji ge sheng la xing ma le di tiong wen a zu chang she gu si ga de be che xi qian ran ge xi da

0: 제도 배 숄래 하나 야피 초 말해 네 계속 말해 나랑 살고 이 봐야 저 숄인다 피가 미식이야 동다 태도 전시까지 유
1: 왜이
2: 왜 쌍쌍 과다 클라스 균 길에
0: 야 클라다 거들라
2: 자르벤 클라스에서 야구 좀 쓰기
1: 샹 클라스 고대 유 시프도지
2: 재능에 수고해요
3: 영아

0: Kusho, kerangi nyingu shela jos.
1: Ya, jige, jige shengla. Dekhar chigi.
0: Nga lam shokye zang, xiao liu le rogba che che, kala ye ga yombi.
1: Chibi.
0: Oh, on. Nga lehu yu, nye zhugindal.
2: Kira,
0: 수시해주티그래 뭐중원과 차고래
2: 딩이 졌다시 하면 쏘아
0: 졌다라 니 졌다시다 싱그르벨
2: 시베 인텐아 나대 야구치민도
0: 하 디키랑 나대리 워리 기린사간에 세삽수 욕하지 퉁구리 까대매 두고 좋아단도 하브리
2: 장게스나 Nye sanga nye tuk tuk e tuk kirwe.
0: Oh, kirang kutang nye sunga, sisi nga te a. Oh, nye kala kye se tek kongcha de yu, nga nye zhuginda.
3: Jo hebo, nga kilinda che, tam je ze wo mebe zi du, chama sang wu cha fri, jo jo rangi nga tenze yon chwa sengu oma zi zi ba.
4: Chenra ake jo jo cha gama chimchi.
3: Nye jo jo lo, lo sun ma nga xio zi, ma se jo jo rse bi na nga xie xie shira deng zi. 탐제 세고 녀야르브 나다 지진 주호히
4: 용아 녀 로봇 제듯이
3: 녀하 고이 저 허보게 나 약시 치시 야지 아지죠
4: 장게 섬내 오담비
3: 띵에 치시
4: 지 치시다 쇠베
3: 인거 주
4: 용아 녀 아이 메리 원조 뒤주다 산에 땡기 시슬럽 용도가
3: 저 허버 야지 아 제가 지시 차 죽인다
4: 야 고다 알레 차 동시 던도 니라라 라다 스테다
3: 찬스 라다 제 참 마르베
4: 찬스 겸는 마도 라다 제 좀 마르베
3: 라다 린디 나 기비스트 지저 야지 아
4: 라기비 저는 다 같이 봐
1: 자 스코르

대다른 의리기 제대니 빨린 제단디 송신 장기 니를 내가 교류 대야 의리 빨린 생교 제배 내가 대 대년가 신장니 다자 니를 내던식을 교류 대양 다상린 송교 규기 낙조도 소신배 속자 망다진니 송신 장기 빠르제낭도 빨린 제유 同这阶级里大相邻区铁穷烈里居后面门之日后其中卡里出不行时斯伯托在黑八千部中里拉仓为杰卡马拉堂今日那么批送错部对于不是天哪与铁给女里神头的规矩铁尼阶级里给送局堂 심주의 레드윈 트위기 후지 개진식시 7월 2동로로 균댄 발린 트위도 송신창기 뉴리 사르바식 발린 토비유대 지추 보스를 쌓니 중유 이나야 뉴리 심주 제발 뉴념 생교코네 닉터미 태양 마르비탕 직편 직수 조 교신 테르 뉴리 냐사탕 뜻십 제배 답디 기젠 대바 마세 심주 제발 뉴세 대표 통토배 뉴버유라 대외 체리탕 튠배 송급 제도 비규 펜토 장유 내디로 미츠 무리 강티 네퍼 파르토 둘랑바탕 첩직도 대마오 된도 차르근디긴 신유

Membe dongbo siki todu. Nagji chade, dongbo ti gangla, panju tsundu la tesin yu. Kobe taja, chöba dya tuba kangsin. Tewe gynye tuyendu, serin dangin simba, tapso chegu. Kö dongbo tsamne, dongbo tuyong paran zingne, 西内这不行当不及可这不去呢天龙素界杨茶界先是个套呢这不对不及可了杨尼卡里尼不赢他起对星空南土这不别度这不天南能去先去个年团都别下不赢及及 그 세야살로 남자 시시도 줘. 대니 배지를 신기 싸봐. 꾀바 임바자. 더도 늙지 차제 강조 최고 잡아 제발을 좀 전신 시여바디. 대니 코반 낙제 대낭키 제부롱수 쥐켄 망부 체기 충충시 임베지. 얘가 봄배 터도 톰충충시 녜대유 닝구 파르토 예딘투 니르 르웨 톰주코 시네 야르니레세 톰준디리 망체와 켄조케르투 인시 디제 제바 껌보지 세종와 소유 텐조로 톰욕도 시에서

Ritsun doyi nang kwebe, la chung ngun bu teni, yi tu onwa si yue baji. Wen jang teni ngun yu tsuwe chwe tu, nam yu ritun jia sun si su chakbe, semo zho jang so yin jiri. Semo zho jang ki cha bo tsu, putun jia sun sin tu jabu yue ba teni. Cha bun do gyu to la, nye we chwe ba le, 天把起个这天阳可隔绝节电日之类你为几为密集吧读出前景铁大主本扎了杨年级皮讲着但那独别车里提着军途美美隆冬给四百多岁开度错掉前边呢 미츠 대고르 신켄 뇽뇽지 태양 제로 책동급제 급주 권위로 대왕키 럭급직래 랑제키 세몬조장 손급 심주대네 바오신투 중네 미탑기 세몬조장 제비 제배 양주 넘부로 최고장 세몬조장키 제제리 규 창보르테 동자 가셰레 메징 디야 초종 그 녀르레 마데바 갸치체른 로신 유튜 대세몬조 장기 초도 캡콘 림시 지중도 큐 대강라 탱을 팀게 긴은 갸레 급식리 세몬조 장한테 자도 내수 캬르와레 원장 미덥기 기비 제베 레림초 컴드 룸세마웨 튜엔테니 가드르키 카네토 교류 태양 제로니도니 쯔지로 대당웨 자고니 슈낭 컴드 투베공아 직경메

태양 체류토 세모종 장텐조 미리 초대 투브더 메세 차긴 700배 크루유도 초대 최신 유더 대체르기 심주 등고 신도 근본 교류유디 민의 미덥기 제베이키 끄고 공 투브더 메 테나 유제 추십 랩탄 림바체 규 코나지 테나라 리키 세모종 장키 디지치 단탕 파파르카웨 산단 뎀베 저와탕 닌지 람스 유튜브 시도 중미 텐조 딱다 컴퓨터 유튜브 제기 가자티 인시라 티 급식 링러 심주바르 가제 침부 체유 로마링 추십라 좀제 지양 마천바 민디 수준 좀베 세나 텐조 윤도 장미 당월리 Tengi kunzu seri menjawa le, rang rang ki nuba menjawa tuanxin yu. Te semo zhong jang ki, qiru rung zhung kam ki seri nama rung xin te lasu cheba ma se. Tenga qiru rung zhung kam ki chetum ne du po se, gya cha gya shikyu yinbe gane tiang, taja gak tu tup xin yu. Je vais te dire. Teta, mukbe parzintu dyebaam. Cherju donki suwa. Yangna, kayin su shokyulu zemba so. Konzu damgyu di gomo, dine ngozu giyo.

대양 중례리 규기 서버토세 규토 무샤니 닌다라 티규 여바식지 디게 속차 소장 나스니 마기 먹이 접리 딘다 용수 검럽수 교르신유 로버트 투베 목사 챔버티 톰주기 세 수교로 쇼킹 강양 포미 권능아시 대대 훈련 권에 세라 진다 잡아탕 팀은 눈기 롱추 제신유 원자 파페포티 유리 무마 송와 순부 송 연식리 Gugyue Chenpo Chebe Yesiptu Jiuxing Jorwari Masi Jiu Kyu Jingne Chajue Bigi Mugbe Longtu Sungye Kaji Yesiptu Panchu Chuntu Cheba Zamle Sebu Chiyang Tongmi Tup

샤르바티 뛰슈디 참 첸조수 당시 로마야 스시 방투로 고야르키튜 춘도첸키 로마니 체가 잠식 메바르 교르스인도 예제 로마 타도르 타레 겐냠 죽슈티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提达的引入，西路有电器给罗妈妈不打讲，进驻泥土岸，啥了啥着？提前联想东北罗妈古里提达来样，能提忙不团圆。新瑞天呢，拿十车机，那为修车机新车型的。 Tē bōmchā mēnyōng bē shūng tā tā zhōng ēr jē lā. Yē kān zīng xīn tūk bē, tē zī xīn xiān tāng pēr zīng cūr zīng ngāng nē yō bā lē. Rāng lā wāng wē jē kān mā lā chūng xīk chūp yō. Nē dīr cū chū pū sūm chok xīn, xā zhēn māng bū yō bē. Zā chē zī xīn tē tā yū rīn jī sār tūp gyūr, chē cām bē nē kē bā wā xīk chā yō. 太阳落日日，日不停日打土坯三百里，太大短短人都偏不土坯七十里去了。没些短南天，南北找不停日地面容，薪水清冷，钱就得短娘十八元钱。天落没我给三百里，日外落里三百处。 Dorna, mukbatang, charpe suchuki, dunyam kiriyongla. Tadun diru, tsubar rö simbe, midang sokja tsola. Mikse chewe, simse kajik sayo. Jebu sara sakbali. Jewe kienden ruju jenbe tisung, chongde yongsu tuyla. Diru ngarsin, dunyam chenbude. Sijoji Dongbuti, Chongde Nyanjamtu, Jingir Jiyuna. Loma Ngasani, Sar Lungsi. Yege Todu Liuba Namni, Yumitsu Ngoyne, Duntu Kunar Yuebe, Tuji Secho Jigri. Te Dengi Gordo Tenzo Kashana. Sikyo jin jebu ri. Jebu yukje ji yurwa tezo ni, te shimse chokyur te ri. Te na ngarcha tang sinan duyu maang la. Zamli togi chen duyu me shingze te shik ri. Te ri shu ming la siu cha deri she ser. Sikyo she ser duyu ni, te chi yib le ming te dar topa shik ri. Yega saa chinbe dongbo shingri ngay su, si gyo tenzo jikdun zingba dartu nang nang. Toyo ngomar, sosoro ka kye yu. Te kurim me nang, rengxin toyo be gupa xianxik xinggo che yu. Se dung ki lianxir che se kuy tu, te yega tang, 熊的蹦子东西，东北天马太阳，托在你咱们的托在月容，十八万起，准备收土产呢。天了，天干了，怕了，讲的钱交给月。到了，朋友去新社区查太阳，米粒呢米粒句呢句讲新月。 对龙是出版结束，十八米叠加一日算的。他说：“春江点边，几百吨个铁，下个数。”两天前面，西北美容的李灿娜。 무튜니 영우 동근 뉴주 제바 젠비슈주이
1: 네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피베 문딘 카토 양사베 하세 뷰리 기자
2: 야 미키베 너군 디부 메바타 너군 가봐 너치 양스 됨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4: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르고 치톱기 자와 치모소 자신 망불에 도링체바시 임비에 디탄기 자취기와탕 쳇지 키기 우자 다경체베 톡로디 우베즈 지신키 자취추구티니 지신키 링 망부니에 도링체베 치망아부미에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추구지 추신용라 지베 토난드 롱니슈 지신키 자취춘다시 임비에 꾸니라 디탄기 자취추베 디낭냠링토 탄데카바 겸네 앙뉴낭치 덤중니 뉴치 지비규인라 자취추베 요체 차장 지경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추바 고르시부시구타 고르수구탕 자징와 자취추바 고르든주든구탕 고르수구레 메구진 닌다 총가랑원의 피겐키 관주주 림바메바 지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꾸니라 디탄기 자취개바탕 우저다경난구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개바탕 저송디네칸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게구치 추지송나 직직게
5: 中国这个的卡斯呢刚把他们打个上个电话又吧大连马个吧我那马修吧你我电脑出来见过很多的给他投入电话去死人那些大平年人呢你我打见过很多的朋友呢要不是不知道你我打见过很多的见过个电脑了送就投入的吧
6: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的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红果电脑出来红果的话不清不松张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刚巧多年年在当 那不如果年纪那根本四处人吧那就真不说给那根本没年纪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那想不当当时打中间前年给给我经过的预防那当那位数据看给监管堂许诺诸葛苍马人当人命案两名囊出了人命六十堂是这个囊出给给了第六个囊忘记那我第六名不当那我说给吧四处人吧就是两把说给年纪月纪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 那我五只长不说给那位年纪月子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预防那我数据看给那我不当那我长时间呢给了第六给那我时间也用给母鸡同大言行人民啊陆之长时间两名前能说那我当那位年纪月子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别当陆之卡巴连我也估计周期松啊积极给三年哈斯同给两只老父看民看给他追
7: 什么人给喊你人口能不行我的学过你城管去了南天的人心恰不穷我朋友车厢长你做什么呢兄弟牌儿免着广告了南天的人心恰不心心朋友车厢长你做几年就牌儿三柱子恰不穷我朋友车厢长你学呢就牌儿 Sagar, Chapachung of Hugu, Chesang Chan, Judini, Dun Par
5: 坦白，下不深深碰的联系，能提

0: 외색 말이
1: 외색 말아리 발라 발라키나 시난다 디나리아 뻘레기 셰세진베 신마체 탄도 지마 짱짱짱이부마체 지마라리아 요베 치심스도아
0: 외색 말이 롱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체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1: 셰세진베 퇴제인자 퇴제소제기 차게이네자 퇴제기 토담이네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2: 외색 마 셰세진베 당장지마
3: 누구디구 우연행강장기 외색 말 딥송캉 허가총기를 총세가 고다 안개바 외색 말 딥송캉
4: 야미 김비 너궁 딥은 미부다 너궁 각바 너취 약수된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직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5: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偏不语 余人用了小学月别小学比起了给林语可把昂着来我给古籍初松古古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别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洗个子路木切地窥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年同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7: 二退期呀你没操啊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罗吉帕主你过去快递四图三退那么些给开去了命令随于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许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许体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图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七了主队罗吉帕主你过去快当不能堂
8: 罗吉帕主一日记起过听几个解决过了你的国主可不生气罗吉帕主比例对别几康养的罗吉帕主政策吧常见写不挪不松住拉几百里月白普美对东西抗对都天穷开的听几个解决过了我的国主可别生气罗吉帕主比例对别几康罗吉帕主政策吧常见写不挪不松住拉几百里月白普美对东西酿都培育营长波拉测试月白我了林呢我了培育营
9: 장아 기사
10: 자들레 돌도 주게
9: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11: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1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두 세감 주장지 부부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스 딜의 링즈지 부부다 아니 주세다는 수야구지 링기
9: 这样我是猜猜东西也足够下了你让了白居丹亚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
13: 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肃 미주 300억 한리방 총강
14: 링골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13: 한리방 총강

0: 스몰링의 성공 감사. 만난 수 양가 규제 도래 리세낭 신세 중반 하장기 가보죠. 팀원기 리세티나이 민낭한 주 남팀계 서야 매주 공가 정기 탐타 타능시 송제 규제 서업에 범수에 첩된 남의 시진기 럭슈아이기 샵세지 구지 시비. 하장기 리세나이 민낭 만주 무튼는 남팀계 서야 매주 공가 정기 믹세기 캐주 단대비 시에친타 고시에게 남팀 카지 구지 시비. 前山推出那那是两多，今年是两多啊！
1: 而且现在前山边那职工先生给工资没说些个呢。

0: Tiri ananzi gizay torin lezay nalo li yashivu na ay zamche kinder chichin na ay na.
1: Ta tiri inba chashin nganzi gorshe, chashi pi mundu sasay o tindri shaan chichir chichir.
0: Mezhu gorshe rive.
1: Rile mezhu gorshe.
0: Ta sangme kese dari ta nanzi gorshe shudu zamba yunlo su su su kejui manja chichir, chabda manja chokto yore shiba. Ta nanzi nyam di che rishin, loge gorshe, pimpu gorshe. Ta chang tang ngunjo che chabi minna ya, chamnanda duzu, labu chaki duzu shuk chambar chamnangir shiba. Ta nanzi mezhu gorshe li ya,
1: ཁྱི ད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ང ར སྲ
0: kerangge pige ya jendu na shuga te de zamba tusu na nyonzo de me jang zo nyam chis naro na
1: nzo la zo tong gele ge kam ni be ko se le ten de se chi shu ge ti de la dang nzo ang ni bu sa zo la ya de shi ko se zo ju gong ku ko se ten de se la ne ta dan de kap shi be tu zo de ang zo ko se ta ba tu de la me jendu ten de chi shu ga tu de a ta kan de la bra nzo zong ka ma de ten de ge ta zong ka ma de we ten de ge zo so gu ten de ka se shi du la 배차샹나 뚜롱 니모 딱제 어 팀제도라 단남 규 컨트롤러 지속관리 담에 레쇼르야 고시 초고 팀제레 초도도고라 다 팀제 넘제 숨주서라 수도기라 사실 나갈에 가고 싶죠 다 이내레 다 아주 총미 차상로게 컨트롤러라 부다바다 세비 규림 스네레 아주 매주 진내기 키주스네 팀제 지 된제 안에 차가 안 간 곳이라 아주
0: 네슬레셀로 다 단디 게나게 뭐 주나 베 기름 나로리아 나즈 젠두 딘제 지나 슈는 데 잡아 지네 메트릭이 수준 중에 다는 신 경고 중에 소소아 다 니구나 저게 지진한 제 슈두 잡아 나즈 범도 지 슈교가 남스스도아 대하 차샤미는 야 두근기 나즈 남스타만 자 겸로데 야 갑다시 해봐 남도아 다 대야 천두르스 게어벨
1: 다디 겸로게 갑다스 게나틴 데 쓰다 나즈 메롱원의 차샤네데 슈엔카 숨스 쇼르 저공고 표데 근데 영리강은 자기 영리강 쉬었어요. 얘네 자슈르네 자슈르야. 안 자게 미션스. 쉬는 카숨 쉬어요. 다 쉬는 날 들어 근데 고수요. 야다데. 막 다들 나는데. 안에 제가 공주를 담에 가려고 자 진행 차선은 오늘 좀 쉬셔야 돼. 그대로 쉬는 잠 마세. 쉬는 카신 베티게를 차선 이제 고수요. 나는 이제 텔레 나 담에 권다다 신배다 마다스티. 신배 차선 만나 좀 이제 좀 얘기.
0: 看着啊米刚给爬架那楼里啊那么是得得三百啊得没准给这些三百几有呀是吧切上了那是那是了他提前的那就拿出那杯鱼的那楼里啊现在的都是年纪的都三百对的呀写文的给干嘛是这么多啊别人推荐中国就是拿民国人那是了他提前的下下那听这次了哦写写进那楼下下那哦滚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蹦
1: 쪽으로 충내 마요 봐. 어 다 진짜지게. 안 되는데 진짜 진짜 세샤라.
0: 네스 네스. 자신은 참대야 이면에 게라가 문도 상부디게 상도 안 나서 년치 되는 게 같이 스몰 행결 퓨지잖아. 냠도 매주게 거세대야 지스나.

0: 저 타게 제 야 다베 테버티 제스 나사 다베스 그 때 아 아타 난 다베스 그 거기 아
1: 레세 근데 안 하는 주세 바디 창냐 제 수도 다 제 양조 뭐도 또 드시나 민그베
0: 라서 아 근데 대고 누가 이들 누가 쓰지들
1: 근데
0: 어 나 안 될라 지들에서 참 나한테 왜다 지들에 살로 진짜
1: 아
0: Let's
1: 但前头想的是哪哪是，伢们都他们得要去生产。

신난다 진리나로라 미세법 추천주시도라 미세법치디 지게토네히나 인공포부스 슈그르발라 다 과저데야 리디우네 추유장체 자스브라시도라 다즈 미세법치디 인공기법치다 만자체제 추슈데 맵체 토제인데 메넬레 이네야 믹세키 만자시도라 코이나 총수도엽체 레즈 제비베서시도 시장 스몰링게서 계속 법추제 정된 용료신이 전에 타는 거 조금 매치 안 하나 지진링 나로 팬 다그샤라

스마링게 지난다 학배 캡쇼다 제제간지 담즈디다 소용을해 추리식시 제제문에 제비십지 돌을 윤정디 다 지우디 마샤샤 미스 지우 제제지게 토네 人工活死虚骨多了 밤즈디 예나지

0: 스마링게 샴기 퇴즈난 콘키 버시탄 저와 유베 지게 민치 칼 럽저스난도
1: 미리 튠지 민족 단계
2: 미리 튠지 민족 단계
1: 튠지 단계
2: 튠지 단계
1: 지링 공원
2: 지링 공원
1: 채촌 菜市场
2: 채촌 菜市场
1: 초세 海鲜
2: 초세 海鲜
1: 롱미메도 菊花
2: 롱미미도 菊花
1: 准行 油松
2: 准行 油松
1: 捏索세구갸 休息椅
2: 捏索세구갸 休息椅
1: 갸장 垂柳
2: 갸장 垂柳
1: 미스버추 人工瀑布
2: 미스버추 人工瀑布
0: 스마링게 드링키 레센낭 치치치베낭 툰상물로 표시한 비히 가난소 지메레센낭 양갸시에요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맹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닌달기군치네 롱쿠르쿠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유 장자균형치바 조내 쿠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잼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 치고 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교구 让我告诉你了，说句话，让先你个骗了，地堂用途。

0: 가게 죽어야 믿고 야매는 안 교다.
1: 자, 네 추슈다. 되다. 아자. 티즈유는 캄사바 돕소시에 와치나. 티지체나. 암라이스니 베초리. 아자랑의 체나.
0: 어, 용아. 심어도 야미도 준욕도 시작하 용제. 암라 토마 쪼는 것이. 도스제는 공개 시그마리. 예오. 카칸세. 안에 돕소자가 친조.
1: 공급 받고 쉬고 아. 아자. 아자 랜도스네. 맹가다치 차조마베.
2: 니 싱그유. 니 나나 칼라서 주다.
1: 나나 교소. 나 신반드고 킹마지.
2: 야. 니엘 보고 칼라서 주다. 남자치 카르도. 라로 레브다가. 람사고 마단 용두게. 나 좀 미게리. 뒤주다 싱그지 봐. 야.
1: 교수교.
0: 나 니엘 죽인다.
2: 어. 세 차송해. 랑게 나와 쇼라. 암라 십지 영지슈. 카바데 마데 아. 도스네 양 카발레 체 차와 유스만
1: 좋아. 지스냐 하고스.
2: 나 저게
1: 나도 카바데 제 대해서.
2: 하. 랑 나와 중에. 소미 이안 기게지 시에다다. 넘교도 주. 람몰라 자자 주기.
3: 예데는 소미라 대슈는 로이 대비스도.
2: 아시.
3: 야. 어쩌라. 쇼부들레.
4: 쇼부들레. 뭐자자다.
3: 레스. 뭐저야르바.
1: 규종구 구비.
4: 규미도.
3: 암란 된데. 정말 능마시.
1: 영아.
4: 나나.
3: 라오.
4: 개부 쇼세디 제가 란지지 제비. 상카바 가비메 니 싱메. 철롬디 람쇼네 뉴빈다. 디 뉴제 딤제 선서이. 드리 암라 양겨다제 시아디. 데데낭다 마시. 자게부 데메두고야. 겸니시케 봐.
1: 뭐고? 개미도.
4: 이제 딱 봐. 다들 저거 좀 보면서 나갈 때 메비나 갈러 봐.
1: 양콘즈 레송에. 교다 곧 치슈 콘즈 구대도

0: 오라. 신부 문득에.
1: 진짜 맛이. 나 되게 신제 자동에 감매. 나 망차제 공무도.
0: 어, 오라기라. 되게네 미니 카프트 제슈 쇠치야라. 녜부터 이제 멘저.
1: 제마랑 고급 중에 다 주시네 오시. 녜사바 추사부 반배 차로디. 제조 신부디 마트에도기. 자게 되게 가부치시.
0: 나가래 신도로베 차동야 가비예. 딜레 암체디에 된데 가비기리. 제만에 간다 암 가비 배시고 나 파무디 삼자메.
1: 자게 되게 셌어. 나 로페디 됐어. 야주 안나나.
0: 셔와.
2: 그러니 귤은 부고겠어.
0: 엄마, 그거 캐면 줘.
2: 나 싶시도지. 칼아 묵고스다 툭두가.
1: 나도. 네 지다 되지. 칼아 자기 못 뜨기다.
0: 줘. 자. 칼아 자기 사 저리.
2: 왜? 가리. 용아 용아. 나다 나나가랑 자요. 기자무 부야지 봐. 용아 용아 신스.
3: 我不好意思，这里，俺怎么都没办法，不好意思，我到酒店那边也不啥子，查到个那老个在酒店里面也不是的。让我先拿过来，俺从高铁过去的，行不动。
4: 让我老去就是动，俺从看那是都有那事故的啊。嗯，这个吧。
3: 啊，
4: 不是，爸爸。
3: 爸爸，爸爸，
4: 今天要不？可这就是。不喝的也难，看起我的啊，你既然你别不做个就是那边嘛都，人家还就是难免的。 算什么算？巴哈拉，竟然个破脸的巴哈拉，巴哈拉，巴哈拉，这是俺在罗着。妈的，瓜着着。
3: 哪里罗着去？
4: 不是，都是罗着呗。
0: 哪里是呢？你去哪里了？谢谢。
2: 这，给俺做看了些吧。路不特别了，能叫的别的就是啊。俺们那个没得，把那个空子没几千不是啦，能给没几那么的算数。没得水养怕中嘛是吧？他去哎呦，是那些在落雨的时。
0: 俺们那里是没得多，就我那里学会了吧。看起俺们那狗咬着吧，天天割不了，况且我兄弟咬的。唉，困难你们自己早晚你们都给，他们爹生活钱不得这许多，俺三岁都没做，俺们那什么都吃了穷要死，巴拉困难看过有啥，土马着吃了穷要死，困难最没热的，过来吃了穷要死，俺最没热的都土也要买死。
2: 俺们拉皮呗，
0: 俺让宋家给巴拉个么这个，谢阿托当要么是？喂，人家屯大的俺是你心中的，
2: 而且人家听你奶奶的已经有句啊，俺给是吃这一杯。
0: 巴拉个人吃不得人东西，闯个那么来，别的人个命不给，一年落地个那了，人家土去天界去了要买吧，心那会听着肯定是吃土脚。屯
2: 大的人家肯定是好过脚。
0: 看啥蒙城粮食也的，路途不讲俺在哪里用的，没得俺妹妹了，还是有现金哎。
2: 燕哥是啊，刘叔燕是多。爹看多。巴拉妈些好了，天长明年明年票给死了吧？我那钱的银行是票拿要嘛的。
0: 巴拉，巴拉，
2: 阿姆拉，
0: 巴拉谈的肯真多。巴拉姑苏也好买别干了，你先光这瓶泡子。
5: 俺们去拿个牌子。爷，爷，爷，把那个人民币交给娘的。
6: 爸爸，爸爸，爹爷，我。
0: 罗丽雨。
3: 암라 키랑가 발라니까 미망 쏜다 당기 니껍치디 땅치라이게 능미 끼지 망치시에는 전부 쏜다 갑기 쏘죠
4: 요쇼 공개 이 안습해 있는 금이 누구에 이 안다 까면 쉬었죠
5: 예 예
0: 그때도 내가 발라다 다니시 소자 공개 예 예 송기 제일 주문스게디 생겨 관리자 내신의 신주 발라가 표나야 되 류수 예르샤 인기 말이 겐과 정글라모 최제 건주마주 송구지 미스당어마신바 수민 표매 과신거지 최바마치 아제디 최바 친구 주에 건주 최바 친구시
2: 你老母不听这巴拉图萨满主意的巴拉了既然给阿姆拉了去岁大南北斯看你需要生病
3: 听这银巴下下的巴拉也弄就是还穿着但等到擦过擦不着用的给今晚两个人送家给阿姆拉顿了等到地锅写什么用啊
2: 是啊罗有人有多少他这阿姆拉这里忙着对我的阿姐怕用过别

0: 미츠 체스 캉부디나 데비 따터리 뽑으봐 로다르시 로사던디 녜데데 과즈세 아자레체사 데데히 지마네
1: 지마암락 와이네 로사데 던규리 테원다 지구지
2: 암락 틸랑아 유잔 로데베치 녜다도 치그지 트리키라니 녜가 유도데 던다시 트도 챤유
0: 쉐다자
1: 卡斯啊，康布萨布迪，康布宁布庄杰，女人叫谁？年名只能差不名多。姐子，名的叫
0: 阿姐。差不名卡说谁？阿姐让阿妹婆婆谁？我你个阿姐是不？阿妹阿姐让的这个意思呢？阿姐让个谁？书记的先念有嘛谁？
1: 阿姐，你阿姐让谁哦？今嘛阿姐问亲个阿姐让龙一些东阿卡巴给谁？你亲自参加许多节目？得当阿姆的偶遇些礼物吧？因为，可是许内给给谁？
2: 아자,

0: Langkhor Dongwa Tang, Kala Sawa, Ny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p Tang. Yufang Bakwa Zangsi Kang Ki, Ribu Mibar, Nyam Li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uyunen Seg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pne, Rimi Nga, Nyam Lin T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si Kang Ki, Chile Minen Zubdun Wo, Bang Nen Ju Dup Tang, Bakwa Zangsi Jiga Yubi, Guni Pibar, Gesushu, Tanda Kabar Gemne, Nguyonga Chetzi, Yufang Bakwa Zangsi Kang Ki, Chile Minen, Kiki Bakwar, Dagyong Chibi, Sikyong Longchu Chesho La, Rimi Ngang, Nyam Lin Tang, Tsoda Nangcho,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uyunen, Seg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bne, Rimi Ngang, Nyam Lin Tang, Tso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Ch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Ji Sunga, Jik Jik Ye.
1: 로제파드 열기체고 팅지기 제주고로 니기 고주 걸고 생제 로제파드 뷰레 도베지캄 양나 로제파드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솜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고로 나기 고주 걷게 생제 로제파드 뷰레 도베지타 로제파드 진서바 창진 셰브 노부솜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이 창볼라 세시 유베 뭘라 림나 뭘라 배교이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코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총고서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토블라 수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코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니 순슈 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기 캐주탕 뒤니 취괴 체휴 조당야 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드타 총야 계획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 계기베 심체미 테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티칭라 치부초 티칭 쪼부용타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Lojipadu Rigor Hamni, Rigor Tang Yangyu Gangtang Lamine, Chugu Chevashin. Lundi Tula, Rigor Gnuba Den Yube, Sangu Dimbo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si Tue, K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Lamula, Cherjutang, Tedu Gotuba,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gi Gokoge Yimata, Tata Chanila, Gorngaki Gokogele, Jumigu. Penjong Lojipadu.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총고서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3: 哎呀，张阿姐啥？张的来多少多少个？张阿弟是给了开药买的，然后罗亲戚的买的。韩立芳的白居士单吧，爹拿个橘子做呢，人中的面子里，车站站了一段清明的啦。张阿姑也不去吃鱼。叔叔在蒙牛的店前，韩立芳白居士单的这个娃儿，都是刚出站子，婆婆单，叔叔在蒙古院呢，就是地来人子去婆婆单，俺的叔叔单呢？
4: 这也不是邻居，
3: 这也不是差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白居大爷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了呀？你们我了呀？没事，西西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2: 他是温州崇德强国站。 韩立芳从康，公司康龙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小兰皮，杰克洛车卡住韩立芳从康。

0: 야야야 아즈 파사 먹겠다 아지 버스 차침다가 야니 제체제 야 경마대 대대다 대대
1: 그래도 계승도 왜
0: 장 아무나게 근데 송도
1: 니 아무나게 뭐 되나 송아
0: 오늘
1: 장 아무나게 무튼은 문득에 네 자화상 무조 무튼만 하야 하시이나 산쟁은 저 쎄봐
0: 네 가용치 용체 쎄비 야니 창호 쎄비 이내 광가 무튼은 문도 처음 이수도
1: 네 아무나 쎄가 쎄고
0: 야야 아지 랑친제 가지가 랑게 쎄네 광가 쎄가 마지
1: 나라 아무나 보면 마구다 수수 부인스 내 조시
0: 부다 캐메이너 토스는 근데 쎄니바
1: 수드시 대비는 직전 주조 있기리 샹 아무라는 얘기 용시라유 콩을 가디자바 능다요 마시 니에 담사 구제디아
0: 아 쥐자
1: 아자라 기란게 유빈을 깡고만 남지 은이기 푸둔 좁주는 용시배라

0: 레스 디키란 부야이
1: 유핑기 폭섬이 나지 녜데나 장가 폭섬은 교양 야치도 인주 잔되다 나리 야고 제 녜스게 마데치 혼놉치 뭐 가르줘야 요제 딘제 로가 채라 키라니 단데 야고시도 유핑네 맹갈레아치 잔네 레고 나라 미비다스치지 총기 체면 나게 소화 야고디 요샤 론업 체모 같이 가 좋아 사지 교랑데 같이 줘야 요제
0: 아자라 지게르 게자 위에 세니르 위에 제지게 지딘디 토라 머신에 혹시 지딘디 토라 머신에 동지 요 마시 요리세야디 신나노유 잔 제브리 숨르다 라 머신에 나조 훈읍 진보 줘야디 모사사 되체 가지고 왔다 희랑게 이지기 도수 주된다 중국 제리 좀 키기 위해 대도 상마 미소지 정도 매매 사자 주인 마시벨라
1: 주고 있는 장교 마치도 지금에 이내 먼저 나가 유피님도 취만 줘아 김장스 좀 줘야지. 저와게 보고 수치야 되죠. 레라브 큐는 요마지. 갈래 요르다. 마시네. 사지타르 못이 제일 친부이나. 강해라 체드. 수지게 럭부치니 요마지. 안 근저지가. 나 보면 다 그래매. 넘규 나라. 레가 큐는 꾸니고매. 참바시라 치기유. 나야라 님도. 손업 친보 두부냥가 단되미도아.
0: 아자라 유핑 아니보다는 토르마데오 카토라 디마세 안 졸르노 쳔바 조주체야디 두구냥 스크스베라 메게 조주체야디 나즈 슈누 수용메네 시에나 수수 준단 웜스다 도슈데세 카틱 차마즈베라 나즈 미르디 미랑아메 준비제로라 롱주체데니 용마시 나즈 수수 라니에 데제 유롱자 예체 대외 지도 대비 초와 사브스 주용시 아자라 기랑게 간고 만난다.
1: 양게 가셔 동시에 전에 치지래매 모투매

0: 유빈, 장암자 마시다. 콘수대대 너 없이. 은희 얘기하세요 가죠. 그자 장라주바.
1: 예.
0: 감사. 예민라 方云贺子宇. 전다시다 개미. 跟着学下去. 기나주 당시에 여우나별라. 루드 리유빈라 첩시 십시너드. 균도수야 하리나.
1: 맞아 당시에 제비. 리유빈라 첩시 내드 개미도. 이놈 뭐랑 김자. 지게다 저화도. 사과도 뭐랑 샤샤. 지게 대도.
0: 지게 대바 샤샤네. 뭐라다 저화 매바.
1: 저화 유매디. 라가 세바 쓰마지라. 뭐라가 세바래 쓰마지.
0: 세. 장디.
2: 세. 아직 요.
0: 세 르다. 르다 하지. 세. 세다 세마시. 루드 리유핀. 지게 다 저화 유바 샤샤네. 뭐라 미도 자 이바 세세 제도 마셔.
1: 디야. 나저 타제 도마다. 이네 뭐랑 끼고 된제 인디 민두고야 혀마지
3: 야
2: 유화 나가세요
3: 유화
2: 유화 가서
3: 가자
2: 유화 가서
1: 가자 나는 유화래
2: 나는 유화 가래
3: 나 진짜 아 소설 리마 사가 주의
2: 유비 유비
3: 소설링라
2: 유화 유화
3: 소설링라
4: 어디 유비 전화 걸어요
3: 민트나다 예민매야 가리나
4: 피기강장명민도괴
3: 어어
2: 유호 유호다 루에다지 그리지다 수지링아
5: 덥지 강부채우겠다
2: 장기야마마 티니 용도야
4: 쉬어다 퇴다 그리여 쉬어다
0: 수지링아 나저 기란세제 내로 금세셔야이 루드 유핑게 루는 진보 조주셔야라 지슈비샤 이내 피기가라 마라명민도
3: 어어
4: 니에 뭐라가 지슈디 첩지불로 개비이 여 초제제민도괴
3: 초제제민도 콘쥬 nga chi ge da zhuo yao ji ni ya xia la chi ge liao si ge
0: shu qi ling la qi ran su da da di ka li yi sou shi qie zang an zu qi ran zhi xu bi ji yu ping lu nu qian bo zu zhi qia zhuo yao le qi ran ge mi se ge chuo xin xin nan da qi ran ge qin se ji ku ge ding an zu xu nu men xie ne su su pu xan da juan dan wo mia ge ka de yang xue zhi da
3: ta shi
0: di ma se nga da yu ping jiao qia si ge mian yi 은희에게 수술 땜지 낙야체지 미게 수주치야 디 나저 최선 좀 마셔라
4: 넘겨다 최선 야고도 나 켄주 사진 영도 돼 가보시라유 어 되다 완주 수술 기구는 담가 세야요 말이 제 말에 이내 사진 졸람라 담가 세야요 여러분 도지 니야 가봐지 겹소 접시 볼 테러 예 나 링지야 이게 어 로드윤 링유핑 기지슈데 초세마 제야 카리나 카리 코노메바 녀랑을 세고 모란 네드 요마리 케시 네드 요나 괜찮아 녀 케죠 제 녀 모란라 믹세 초신 제기 제도 조진 럽쇼아 다기 제스 제스 된다 타주 제이다
3: 수지링라 터제나
2: 수지링라 터제나
3: 터제나 야
4: 어디 어야 계속 로친 주기 사진인도 돼 가보시라이다
3: 파치제려 후다치기
4: 용아
6: 让他这亲姐他可对着起罗永图卓云娜

0: 아무라 발아시비 요마시 기랑게 콜라 조주나 수라 토도 시다 나나디디 기랑게 다바 춘주 시잖아 제쇼시 당아 초월 튀니에 소사 기랑게 셈는만 남지 주야 약수나라 뭐
1: 지스 다셈 제치 뭐 교스쿠 뭐라고 뭐죠

0: 阿姆拉，叫我听这罗皮呗。
1: 让可把住个，我帮这个抓着一下。你没听前面，可给抓敲没用。
0: 阿姆拉，我打难的，别给来说呢，你给他的一股去。用个嘛这些，让抓敲没用。
1: 阿姆拉，
0: 我心里没多，过天的团子没去。
1: 아무라 토지스 나다난다 차례난다 니키랑 쇼팅자 아무라
0: 아재 아지라 아로
1: 아무라
0: 아니야 강바
1: 안녕서
0: 나스던기 라파교다 라랑놈 챔버교 아로
1: 아무라
0: 나스던기 아 나스던기
1: 차판남다 니다 치
0: 파교다 랑게다 먹어 나스던기
1: 아무라네 아 스트레스 나다
2: 你刚吧，那这些人等你，可立即啊，可立即，抓紧马瑞，抓，好，马瑞，然后把豆鱼，阿姆拉，今天给鱼品谁去喂？统统连没说。
3: 啊，这边了啊，迷茫我顶着花菜还找着，这些人也清茶油，让一个个学我来用啊。
2: 罢了，阿姆拉，今天你土这有事，你要落地，给俺们活。
3: 牛客，呀，地气狗。今天喊哪尼吧？
2: 今晚皮给累死了，来个土多了，叫不起回来，整组去干吧，天人个嘛的。
3: 啊，是罢了，来个天了，土这哪嘛事？
2: 刚不耐听嘛是，地盘娘那的，俺做地里面吧，家里铁都过是。
3: 阿子开久的，阿姑那个送大个的，开着。
1: 怕累死你嘞。
2: 罢了，土点那是，你皮个来送，两股大车，其他三只水没有，一个车都是一股正规。
3: 要子久，
2: 大王呐，我乃刚不听明白。马
1: 里，到底哦。
2: 让给开着去的，你开过。
3: 罢了，阿姆拉，
2: 我送土家那了，怕累死你，一股用没。
1: 哈，我是大脚子狗，
4: 注意点。
1: 哦哦，让给刚哥，刚把手收起啊。可怜的，可怜的。哎呀，你打起哦。啊，那是登记，那是登记。俺俩俺们这俩人没多久的。
4: 你打起。
1: 妹妹妹，那我抢也没多，那是谁来登记？俺是登记。
4: 他只是有一张，那个抢就没多。
3: 아지, 데리샤 데리샤, 레스 레스, 토치나로 뛰, 토치나. 어 토치, 디야 지슈다, 도스고나 도스고나. 유허, 아지 과중이 데리샤.
2: 유빈 과집이나.
4: 유빈게 메리키아가 시샤, 도치 빠르게 마시는. 이다, 아자 이다.
1: 먹어 먹어, 아지 먹어지, 먹어. 아로.
4: 가능이나. 난 실등기사로 빨마 이름은 말이. 야 얘 개발기요. 야 이다 개발기요. 이다.
1: 아지 먹어지. 얘기지 장부시에 줘. 말에 덥시 큐는 민도. 난 주디르 큐네. 혼룹 속준치 뭐 럭여치가 주니 여마르베.
4: 俺最玉萍给点名都过去照顾月思的，俺婆婆他个妹妹，乐群的通过名都，现在特别名都啊，玉萍的群的马学啊，天天月孙能当幺马日。玉萍，俺家那刚刚能当不多，姐姐好些些。
1: 玉萍，阿妹让个车都赢，让起码给我给你车着的。呀呀呀，让巴士快运，
5: 陆队，阿巴士没，俺这车就。

0: 贵州的多菜多啊，咱们有牛有呗，有牛的，有牛的，咱们有地塘不一呗，有地塘不一，贵州不是偷不钱，啷个还敢叫人死的？他这我呢，他这我呢，娘们去偷生啊？舅母，啥不得得偷的，洗个鬼啊！我不信，哈哈哈哈哈哈！啥呢我呢，下次干不着了，明看谁？
1: 修成，
0: 钱都他妈还剩下有吧？
2: 娘们，我总他这个招死的。
3: 哦，不好的，搞得有马队队的，我那总打这样的，老你一接了，当个把不费劲，俺们我妈心急的车里。我独立跳过去。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야, 잠시만요. 미리 게임 게임 말해. 매고스 대고기, 모자나스 고기. 네 부가시에 침버다. 나한테는 게 마대도 좀 고유고 주저셔 좀 와.
1: 어머.
2: 아.
1: 잠에요, 마스베.
2: 아.
1: 좀 매자야 매위베.
2: 아, 예. 매고 케케리.
3: 어제.
2: 네 경만 자야 매지. 세다 차조지.
3: 세지. 어제.
1: 장게에 녀다. 심부터 다들 세비는 주지.
2: 아.
1: 뉴리 베르드소. 카루아 모리가다 슬었다.
2: 모지 시간하다.
4: 모리가다.
5: 어야. 가래 가셔다 녀서도 잡긴 다 봅시다.
6: 야, 야, 야. 이제
0: 잠시 녀서도 잡아셔.
6: 네.
1: 어제 원조 원조
2: 야 면서 다 차주증 아
1: 어
2: 근데도
1: 야 원조 면서 다
5: 어
2: 야야 면서 가셔
1: 그래도 잘 지내고 해
5: 아
2: 해민 동아 춘영수동
1: 어
2: 어야
6: 어야 랑사 추세직 야스겨 추세직 지금 두고 있다
7: 어 영아 영아
6: 랑사가라 추세직 지금 야스겨
7: 여여
6: 추세직 지금 두고 있다
7: 어
2: 어야 레미에 주소다 쇼 레미에 주소다

0: 안녕구다 제가 사람 전화 광역호 장신이 도둑에 강구 잠해봐 뉴욕지 가자
1: 그냥 함라다 장주와 주비 하주도 자자 하주다
0: 아직 또 죽다 가세요 아 걔나가 안 죽어서 벌어비나 나랑 주도 제가 죽어
1: 내가 어디 게 주도 맞혀지 하주도 제가 가자 이다
0: 안녕구다 그들 지금 와서 아 니하자고 아니다
2: 영두구 야
1: 자기 영두구야
0: 야 쇼다
1: 이다
0: 안녕구다 집을 진짜 그대로 아 아,
3: 진짜. 왜 나? 우주소! 아니, 너 뮤직 좋아도 괜찮아!
4: 형아!
3: 니 뭐이다!
4: 형아!
3: 회조제야!
4: 하이!
3: 너 정말 고마워야!
4: 하이!
3: 나방에 들어야!
4: 하이!
3: 내게 우주제야!
4: 하이!
3: 행복부담해야!
4: 하이!
3: 너 정말 힘이야!
4: 하이!
3: 나 속에 두고야!
4: 하이!

0: 로지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굽주 거고 심지. 로지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지 파주 진짜 봐.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걔들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굽주 거게 심지. 로지 파주 뷰레 더베지 캄. 로지 파주 진짜 봐.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창벌라 세시 유베. 뭘 린나 뭘 배교 이.
1: 콩키 콩부친주티니 동맹가신이라 슈뉴스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덕레 랑처원당 르도츠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태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베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당 뒤니 취급 제휴 조당야 부미발 요상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당 함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추고초 콤보부드타 총야 계획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츠 함조 임베 함조 기타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타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 야 칸은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니부양 챔부디유베 나공당 니공 커뒤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큐양 참부유 디외 니고당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균치 숙체리부시응은토베마치 모동양 갈부시응은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0: Logi Padu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ing, Chugu Cheva Shin. Hun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 Ring Buyang, Gale Kugme. Tue Hamula, Cherju Tang, Tedu Gotu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ku. Penjong Logi Padu. 로지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굽주 거로 심지. 로지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의 로지 파주 진짜 봐.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걔들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굽주 거게 심지. 로지 파주 뷰레 더베지 캄. 로지 파주 진짜 봐.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창벌라 세시 유베. 뭘 린나 뭘 배교 이. 狼火动物汤卡拉萨瓦你捏为个八卦十柱狼子预防八卦脏西康都撇汤预防八卦脏西康起日本美本娘们连汤缺的囊球冷血团不汤刚拉十柱狼吧八边念在汤轮中八卦皮脸四个铁巴索鸡八边念团月子预防八卦脏西康都撇脸人民啊娘们连汤缺的囊球预防八卦脏西康起七连米年组兵我帮念居的汤八卦脏西几个月别 Kuni Pibar, Gosushu, Tanda Kabar Gemne, Moyonga Chessi, Yu Fan Bakwa Zangsi Kanki, Chile Mine, Kiki Bakwa, Dakyon Chibe, Sikyon Longchu Cheshola, Riming Ang, Nyamlin Tang, Suda Nangcho, Bakbe Nyen Zetang, Lunjum Bakwa Pune, Sika Keba Soki, Bakbe Netu Yuzi, Yu Fan Bakwa Zangsi Kanto Pibne, Riming Ang, Nyamlin Tang, Su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jen Lolam, Wada Ang J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nga, Jig Jig Ye.
2: 계급님지만은시간팀로로서도규막다르시에요중화민마지등계급팀종지자로수의팀로니동이시생활류다워주지비치직내수무수협작제다양자기사자들레돌돌주구장하디스스키바케여마레람부로친친네마레한디판디배지스탄다디나기규제존에영중의면서리제장자레균치민도라자나구야구지체의
3: 所以这孟牛的代价韩立方排除单的这个人都是刚不就战绩婆婆单所以这孟牛呢就是地雷人自己婆婆单而你出现单呢所以也不是领给
2: 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排除单呀的韩立方给吞下杀的日子起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要的 韩立方的屋内要多。
3: 韩立方更重点的，阿妈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 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
4: 公司康冷素，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
5: 连锅下篮皮，杰克布洛车开出韩立方从康。
6: 快上车！
7: 不，老公终于看到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印的，不过去卡拉的尼拉说的，团队阿面卡巴镇。
8: 我来自自己去吧。
9: 干哪呀？什么事都。
10: 出国入签子去查呢？他们老难找外脚。
7: 过去过去，他我的侄子小姐来点名多，俺小姐的侄子上当阿妹卡巴呀。
8: 他卡巴出子呀的，俺也加进去。
7: 他卡巴出去是俺送了南里，他个拉卡里尼姆子阿妹卡巴找。
9: 是不，他阿妹卡里尼是，他找。
10: 卡巴就没点么子，铺子没子。支持男。

0: 진보 가름드. 다 뒤스타 타르베. 추다 헤임드고. 레르케 하고 저고. 또 되대 이제. 맞음 이 통 그라시 흠과.
1: 세상세. 태자 다시 없지. 가라 오늘 교다 주셔.
2: 우다로. 두게제 하도아. 통매 조주가라. 차긴 교비오리스. 소도가 시에서. 당고도 우리 돈이 매봐. 자도 우리 돈이 누구야? 디제제 우리 모두 봐. 신다스다 중급이야. 니라 세이다. 더저 준비 삼 좀 쉬어.
0: 니 수이 삼 좀 쉬어. 니 세버디 나서 매야. 나서 내가 잠 쉬어 쉬고 있고. 거기서 승리 하나 되니기 구티디서 가상의 심리 심제 서거래.
3: 카리스.
0: 삼 매시다. 디디 삼 매 얼매.
4: 디디 좀 맞아.
1: 게 겨매 허도. 오다노. 나서 이게 왜 허도아?
0: 라는지 하드 니 하가스 라 구디기 빙자임자 구디님도 어서야 좀부자
3: 되다 제자 되다 첩 잡수도가
1: 오다로 구디게 가르스 그 유매 신도 누구에 아 쇼라 니 나오시오
0: 가래 짭 징예배 쇼라야 쇼라
1: 저러 가시야 봐 아 수 구디 빙자
4: 빙자 빙자 빙자 빙자 빙자 빙자 빙자
2: 수수와 도움지 가서야 돼. 상매 군유여 줘 봐.
5: 군유여. 군유여.
2: 용아. 대리 우지게 가르치 유매. 네 교조 야고시다 주의.
5: 저저 저. 저저 저.
4: 저저
1: 저. 저.

0: 레그 유배.
1: 레게메.
0: 레게메. 클라사야 뒤쥐러 키란 첸자 다시가 요미.
2: 아.
0: 키란 첸 차테드웨.
2: 낭다 비도와. 낭다 비도. 오레. 마치나조 계지치야유. 조지어드웨. 아.
0: 조지이. 괴도별아. 키나조 셀라치군베.
2: 레디가 차손 상제이.
3: 주비시제.
2: 다들도 숨도와.
3: 주비든지.
0: 길아. 키란 셀라디 나조다 젊은도와.
2: 야, 맞아 가르도.
0: 뭐뭐지레미도. 뒤도 봐요시.
2: 나조 숭례 하나데. 슈글레스 개체우메자. 뭐뭐지다. 중국의 주거리. 이내 캐나스틱에 덥스 두메 소퍼버. 약세 싸우다. 유허. 계세 경험들어. 말 없어. 네 덥시 당초.
0: 길아.
2: 나
0: 저 저거 잡아. 뭐뭐니게 저거 잡고 줘. 제대로 용아. 길아 난 다음에는 나 저로 됐어. 길아 잘리나시. 나 저 죽인다.
2: 용아. 요.
0: 죽인다.
3: 유허
2: 유아. 유아. 저 다유나. 나 세가 줘.
0: 꾸인도 몰라. 죽인다.
2: 용아.
0: 뭐뭐지 대기니베. 잘해놔씨.
2: 어, 교시.
0: 상고 나가두다. 상매 세토 중화. 아.
3: 세토 중.
0: 가르토 중.
3: 고딜러 뭐뭐지 렘도.
0: 시 세입 개도와. 제 고도 별랑 언니 기계시 디노요 마시 디제 소사 니에 켄츠레 황 궁체유 고도 유네 구수 야오메자 나데레제 니에 상한 쳔앙아제 콩세라라 따도 나로 수비 이네 콩게 무드 능미도 콩게 미세나제 나 저 뭐뭐니다 콩게 지무도 주요 마시 미세나제 나 저 제도디 콩게 죽음도 주요 마시 디제 나야 하랴 콩게 중례 강 루드 저 미쁘되제 둘이 주주나 나도 탑스 뒤면으로 뛰어서 또 야가 사야 주는 공부하지
4: 고승아
3: 고승아
4: 고승 계속 우다루님도 생겨봐 가도 아 너도 삼자신이야 왜
5: 지금 와서 아주 시험해봐지 주고 우리를 고다 주고인
0: 니에 넣으셔 키스 캔슬 롱자면 나지 니에다 나지 내놓으면
4: 소빙 방라 딘체 시험을 호두게 나지 못못이게 우리를 배우기니 기란체는 그래도
3: 정면 없신샤 다육샤는
0: 다육쇼세 예케 조세이다 네즈디 더디디제 요마시 셈르 저지 유치라 제 대나능시 기브디제 요마시 갈레유나 마윤다 마시야 더조 숨바 조지치가 요제 동메 조지치디 강해 제지 두부디제 냐모토비나 포초 스르베야
6: 吴大路，长松也让一长山，我这一节腿没神经，今晚的人还是一个没。
7: 啊，其他几下几下，嘿，抓他！
8: 叔叔，抓！
7: 我今天就不要抓啊！嘿，嘿，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抓！
5: 我们拿到两家车子，哎，差不多这，乌托国手机，你们看不出来，可对钱也呢。那前面一路，两个车搞不好了没？拿了乌那个车，去了差不多去了，可那土路两家车子下了差点的。
0: 现在那三轮车子运不起了，他那车子都着要钱，起码差不多。

0: 괜찮소?
1: 아니, 얘기해봐.
2: 모를 거다. 모를 거다.
0: 그리다. 결라.
2: 유허.
1: 결라.
2: 원주, 가시소.
1: 당대 밑에 가신지 또 없죠.
2: 난 다음에 누가?
1: 아, 괜찮으면 또.
2: 코스코 봐도.
3: 벌써. 비가 쇼피해지.
2: 나가치다.
3: 레스. 아, 진짜 좀 마시. 녀석이야, 돼. 결라, 뒤에.
2: 용아, 내 발 키셔. 줘.
3: 제스쇼.
2: 제스쇼.
4: 유허 섬선이나. 결라 섬선하나.
5: 자네 이 배도 하도 가르다 줘.
1: 개도만 좀.
5: 개마도 너 벌써 이제 가서가 십시 시시.
1: 아, 나 걸어서 너.
5: 얘서 봐. 지금 터무 싸움 좀 와.
1: 아, 너 근데 저 그래. 야미는 가서 바로 오르게.
5: 드도 로저 사다 찔릿도 샤. 예 좀 쉬어.
1: 아, 형아. 이 야.
5: 그래도 뭐 꿈하매 나 스가 피해도 가.
2: 섬유래 됐어. 원래 섬유래 됐어. 조거시기스. 조거시에 최주마 잡으베. 덥죠 송배 죽 준비. 가래 뒤지에 개세 시도고 요 말베. 결하주 시그레 동 배도 출루 유샤. 계급 죽주나 쇼는 매 봐. 레기 부약 닝도 거래. 강에 체두. 사지 존하링 로기 닝도 거래. 강에 개제 체비네. 도르체. 저주 꾸지 당히 쇼리. 何だれ、其他哪里？俺最来这里开始人心哈苦一遍。给各个组织打招呼要的了，给所组织打来招呼要的。其他组织打来招呼要的。其他组织要求叫打招呼叫的要嘛的。这些嘛钱币呢？你这样的零五年币，多年了总干主力。 계시 막세 털이네. 속도도 그리.
1: 그래도 별라. 공부면서 그때 등은 저 집에가 해 고쳐서 군이 가는 년제 냠도 별지 비기.
2: 근데 제면 하고만 줘에. 계시 랑 삼류도 시 대부 유노. 미칼 니가 말이. 니랑 삼로네도 요리.
1: 나서 것도 별라. 그래 놓으셔. 내 별도 김에 오늘 안 들으셔. 나 우다는 게 가르지만 이래 영어예. 것도 별라. 계승 아전 손에 구급지 대비는 내가 후다 지기. 옛날 예초. 내 후다 보다 집에 마도 삼로 거 주부지 견 등매.
6: 고도 별라. 예, 나샤. 좀 뒤에 가리네. 말해 괜히기. 예. 님 갔다 안 했지 봐.
7: 제소. 겨베기네 시차지. 포교가 이메 그지. 미주도 안 돼. 어서 그럼 돼. 네 제도 교된 게지. 내가 내 비모 비디. 완전 심주제 타지지. 네를 계속 봐 놓고 아, 진짜 삼루야 호스동.

0: 양자 꼬라 쫓기 가요.
1: 내 수두비라. 시내 죽살을 사서 어디 야 콘조 커바 침벌해.
0: 쇼세 삼아서야 요리. 잠깐만 겸.
1: 어디. 다시도 가라고 뒤집네샤. 시내 쇼세 사야 침수. 더더더게 아 맞습니다. 더더더게. 어디.
2: 아, 또 저거 쇼비 가서.
1: 나도다.
0: 샤오서 고소자도 탄도 살기베. 사람한테 물을 챙겨. 디스. 참에 필수 가르미. 티는 길랭에 고라. 니에게 시 가실 시기. 안서. 개연 카르야.
1: 이제 뒤로 돌아가는 게 얘기 없는 카바요 그래.
0: 나 이제 계속 다 카키지. 이외 킹베 티딩라 소시브리. 대다. 티리 롱부장라. 니레라 부세와. 지노 대당시 서시 자키. 대는 안서 포상이라. 티딩 안서 로봅심키. 지도 때문에 세계 안서 괴리다니 얘라. 俺说毛病了不是那啥对是吧规定的你准备给别人要搜索也算是你们看看自己让给说谁哟这上特别气度俺最年把多掐去别个的苦个死也得可对一年彻底一面没头要的俺最年多最多得被中国带过的
3: 他的眼提醒你两个搞不下去的人但不是先呐卡西的他们的卡热是呐我这个人俺最爱说看看了给他们笑的哼讲那么他的眼什么头吧我这个真笑的俺最偏见在了二边的门地哎嘿嘿嘿嗯第二声是啥子的嗯看他脸不准备学过特别是你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리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진워타 북극경외 마실타 보카르부인신 소군의 아지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삼 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岁几个松就算个四个月罗松年十八二松对经住十年二十四不他俗不经册了密尼哈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个月二十四个月别日记碰不缺年速度七十岁混嘴前用错于你罗你十三只 浪过了点呢，强南金边蓝牌都江芒不通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单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隔壁古北拉通瓦蛋儿国通的对不他。 겁지 보배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민 우르웨 반냠 신메 양라 교수 직내 초의 공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우스 송네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虽着当样米色差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1: 黄祖清别虚图江南人物戏清月彭九年江给追自家休息时黄祖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去云点南边我了乔治日吉利西就闲个咱们丢脱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旧客说下闲谈多呢最给乔治日吉利给就咱们丢脱不谈中期吉利恶就咱们 年纪几里十九岁，江气几里十九岁，江气教学了七岁人，几里端着呢？教主牌教徒班，行在下江教过月。江教做几年，咱当托旁个教课，每个吃过三了点呢，对错狼龙吃过那不点，还将几千年搞完人。
0: 強炸彈托機將樣米久瓦機將滅別邦伯塔尼斯莫奇米吉永遠的絕呢強炸彈尼創業機差勁先別秘密龍通的南洋強錯永遠的先呢強炸彈尼昆子恰斯丁薩久為極度點別金西西昆子第二機型第二擦龍琼第二炸彈塔西極度地呢 切索一块儿盘密度块儿细微强弹给设计前面托长来叠别塑胶芒果让人所需错儿旅行器推一块儿南洋米胶板龙吃东给秋季吃度可谓跟他切密度信心器
1: Zavlin yangzi le pübe mündün. Khacho yangcha be tase püli gira.
2: Xingde ngügang pönchung yela ngügang ki ngübün lakchang gor tungjuru nye dongde de. Pönchung de nyamdo püze tobe püze de mabudu. Zhongbu xingde ngügang pönchung yela ngügang.
3: 巴拉,不给的清晨马来马拉。啊,不过没得十个月。清晨马来马啊。这边没得十个月。看着你那么看不懂的,你不得参详。中国古镇街看不懂的啥吧?哎,看不懂的,体会我做的事。那我问你,谁不明白呢?看得起。那我说出来没看,那我问你,谁明白呢?其他起。那我问吧,那我问吧,得不明白说给,必须娘子能中起名。 那位年度他去结果的真书堂了批的那位文吧那五折吧能做到吧能出堂吧那位你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地念了批的我一路所见看见在酒吧做我几年他上给些居住病人给个别人不当归那位七句面具约起来春节养了托过没得了这给其他年度用具起不来合适的他的名字归呢李密托当街党十几千里大众提醒李密托编剧前去
4: 这首堂借用给冲击加拉赞预备母鸡那位地摊的片女点表过年那位年度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摊三万公里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站渴望着两个月估计初级刚刚安你出三年哈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站渴望着两个月估计初级刚刚安你出
5: 红国啥不地? 我呢? 现在面这个比喻压个多啊比中间压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过的夸不清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跟我这个大的事呢刚把困不得个
6: 咱们得不约吧咱俩买个吧我哪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给他投入得不起死人那些那半年以内你我当见过很多的票内也不行几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的吧

0: Lengge zo gong kam sa. Kese rang chung gi sa cha mang chiwa cha shi mi zhuwe cha chu pepe kyu rim shi chung du la. Lang ba tu tien na ne me do zong gi ya rang liya cha chiwa pepe nim shi yan dian du. Ngun zi cha ba shi na ma wong gi ni sung bu na liya rang chung sa cha mang chiwa mu tu ne cha chu pepe kyu yin patan ye lung zang bu yu gyu liya di yu rang shi ga nim shi di ne ya si tun gu ri du. Bende to gong rang chung ne nga ri xiang yu ta shi zi chung gi na chu nung gu liya cha ba chu ne zhuwe pa pepe kyu yin patan sa cha ka chi la cha ba zhu ne 七位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牌 유 두마 체주 법에 넘식이 김배 토고 내 선인이 뭐 바르랑 좀 그 사자 망치와 사실 그는 소연이 그디 중치와 다 라파 토이는 종배 사자 카지 다 륜지 사자 카지리아 사실 그는 소연이 그 치외 지위 참고 카네 리뉴 속에 사실 그는 칠 모튜네 토스 낭도 샘리아 팀인 기모도 카지 쓰러나 청관 취로 차업총 법내 림시 남티뷰 추장자 중인의 니사순 파를 Tunjuk zong la chab sim sim pa biu, chu zang zha ju ni ni sik chi pa rr. Samzhu zi chu li ya chab zhung pa mne rim si chab chung pa biu, chu zang zha ju ni ni shu pa rr. Kamba zong la nam tim ni rim si chab sim sim pa biu, chu zang zha chu ni ju bdun pa rr. Saga zong la chab sim sim pa mne rim si chab chung pa biu, chu zang zha du ni ju ju pa rr. Nidong chu la chab chung pa mne rim si nam tip biu, chu zang zha jok som ni ni sik chi pa rr. Chong ge zong la chab chong pom ne rim si nam tip gyu, chu zang zha chuk chi ne ni sasun parir. Kong gar zong la chab chong pom ne rim si chab sim sim pa gyu, chu zang zha chuk chi ne ni sing ni parir. Che yip chu la chab sim sim pa gyu, chu zang zha chub si ne ni sab si parir. Me do zong la chab chong pom ne rim si chab chong pa gyu, chu zang zha ni sik chi ne ni sab dun parir. Nang zong la chab sim sim pom ne rim si zhu mong ku gyu, chu zang zha chuk ni ne ni sa zhu parir. Kharub chu la chab sim sim pam ne rim si nam tip gyu, chu zang zha gu ne ni sang par. Mang kham zong la chab chung pam ne rim si chab chung pap gyu, chu zang zha ge ne jur gu par. Jong da zong la chab chung pam ne rim si nam tip gyu, chu zang zha ge ne ni sang par. Sil ni chu la chab chung pap gyu, chu zang zha nga ne jur gu par. Nim zong la chab chung pap gyu, chu zang zha chu ne jur gu par. 宋总了，这么忙不可能人心，恰不冲破表，出张张心里你就怕人。干儿总了，恰不冲破表，出张张骨内就不怕人。不慎总了，恰不心思碰的人心，恰不冲破表，出张张骨内你生气怕人。错钱总了，恰不冲破表，出张张俺内就丢怕人。城管去了，恰不冲破的人心难提表，出张张中年内你死松怕人。
1: 三了，如果真穷苦的，能不想出个意？波德拉，恰不穷苦的人心难提表，出张张中年的你色松怕人。两种用处，恰不穷苦的人心恰不穷不表，出张张短的就住怕人。南村南平的人心恰不穷不表，出张张眼的就短怕人。罗南呢，亏了恰不心心怕表，出张张就不心的你色松怕人。 남자바와샤브심스퍼뷰추장자주시네니서숨파르
0: 母团的给那种开了卡机给那么想的事了呢就多就明天看起老子兄弟生日呢喷的准备吃一个日式瀑布日照大概是三个<音樂>
1: 中出米路出千片脚格多推到南街提些七星拉拉七星铺才没提不嘛路墙堂墙下的快度推龙处下路塔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

탐지 낭미 법자자라 직수중원야 자신 나조린자고 추거를 인쳐라 추르규첸부 추딩룸도 주양쳐 난주 탐지 춘진가위 来了个月别出军点的找个月别念的是周九来接

시행동 초기 급주 급등률 간대한 감주 기인데 편도 주비 제 년간이 상야 자주초 포장 보다리 촘진 CC 빈조수 시리즈 나수 휴배 포장 보다리 시리즈 크 휴대 내수 공기 고지세보로 용도치

0: 디니 하세 파고도 요베 미조 뚝베 차간식이 다데 바라 산야자 주 굴루티 더도야 심간 땜베 치디트 녜신지 차간 디르 용겐 창메 쇼그뷰토 튀기 파동레 주웨 제와 냠브라기 난든 치기유 칸가 칸드타 장면을 가신다 디 민지 산야자주 토시 인시 왠자 디 미남기 콘라 가신 치바 오미도
1: 산야자주 고르디 아 망초레 남바치리 제제 루세기 토네 응아규든 자요시 대한트링 안조 산야자주 고르디 망초레 캡디 첨부 예배 되겠냐 심주 제야 되시기

파산 한 신지 소부 추용과기 겐다 농알 치즈 파산 한기 산제자 순송체디 하세 뚜룽 대진 낭자를 조제 규제네 종 디시 산제자조 첩시기 탑주 처도 파 파산한기 디시 산제자조 종지 제마라 비진라 미능 안에 코마 칸시라 투규르기 유림 예신 휴신 디시기 보달레 칠괴베 산양자조 달레라 망아베 영시 오마 머인베 나장 가젤로 고코네 되발레 둠침 미송웨 칠레폼네 달레라마 고딩아베 영시 라리앙 제주 제구루 세르니엔주 제동든 교주명아로 강시이 모송고도 시주가디 아사칸 호소소 변종스당네 하상한라 댄중 군수한시베 초로타 룽교르기 탕과시냐 난시 사양 겨도 보다리 칠레법이 비진도 계급에 갚아 체동등의 주민 추울로 다워주비의 체육지님의 항시 철로 시행하바라 하산한기 철쇼를 떼내 사양 겨도 리시 포장 보다라네 흘루가제도 샤비 포장 보다라를 달래라면 챈도네 로주쇼비의 루주주지 하산한기 체도 Tsanyan jiazu Chilipopi Bijin du Jiju Yinba Khyabda Che. Tsanyan jiazu Bijin du Jigab. Mangzo Mangbu Miju Ngodong Ju. Hasan Hanji Chitandi Pyoegi Serja Mangzo La Kongzo Chimpulang. 제본관도 피급 세제 가슴기 김준배 진수 치매 경신 랑소토네 참여 교수 교박해 제본 간대 포탄도 대장 예지 하산한지 먹은기 제본관기 타고 평균 세매 첩지명의 체도 참여 교수 김준모 초로 투수제디 흉부매 바라 제부근에 双망기 车도 패대 出不让사를 시워재네 비진라 패도등 롱숨결하 공기 달래라마 권진주비의 영시 협조니 표여산에기 루주토 척지초에 퇴급시기 제딩기 척부신에 포장 보다라 파라 직체지 대다 탐지 우두 텁세지 인시 원장 려왕기 콩 탐도다 포장 보다래 시디 교중티 더디 동숨 차라스나 야나 기슈 참 강이 직체지 창양자주 세슈 긴시 신결업기 외도 시비 난커봐 강시 철로신의 룬주대 책동등의 주매 둔로 롱고로 창양자조 시링휴기 가고로 용시 총배 공로니 휴즈업시 오자르체외 고제 편바조 시에크

0: 唐阳家族广播群英书听不见。哈山汉记哈山家国日登记家国日关记跟顿吧广路年少了拍拍拍个真吧。大连那么国政出国人文真需不满塞。大连那么国政安排应试应备吃不扎钱。边境国政安排做江南拍个真吧。切克东顿街居民顿路平得你不了。破绽不到那儿谁的安水再不大。俺往一起家族些参数。
1: 各地的秦主任师兄给带来那么大边境一点的营销文字许多天了，唐哈江全部能够要的。工地可给带来那么营销一部分呢？秦主任师兄给那段不打光阿姐，果断做强大，你们是通过陆军给点水能行姐那段的特区几个要的。各地的哈山汉给一系家族带来那么工地初步一部分文字前面够了，狂魔康熙吐鲁马蒂不穷姐，狂给拍到乱军阿姐，供我们你们是起了救不的。
0: 某些新中央思想给破三年书团派内最阅读家了提顿级他最切的解决本家狂魔康熙以广州的监督创业的月被太极南党哈萨汉广州社部面前破及来顿的哈萨汉几乎了他最切的就得不免切断顿级居民古老康熙以十浪海的破读那的哈萨汉的娘度学习来端住的久这样请中央师兄给天下的学习本人案呢学习三年级来端了妥当结果做不行
1: 你们是接不到切不及哈三汉给村子窝了边境一点点工地熬不到各地都给干点吃不所苍面一系家族的带来那么工地储备吃给南昌北文字南杂清中央师兄给一年来他们的各种迫切一系家族带来那么工地储备呀电给这位马赛狂了呀是当难要的大地各地都没谁给陆军吃给我了团队你最起的
2: 边境那么是工地熬不到哈三汉给结果了一系家族看来没谁让去土葬我都他不在当明年可有人哩狂了特别有嘛哩
0: 原讲拍三年党说不有创造力带来那么国政主编应试合作解决参加电力前面
3: 哈三汉给文字南北一系家族某些宗教的开林投票的一年来些现在告诉我们天天忙着去二心带来那么工地主播参与家族的带来那么供我们一笔文字钱钱况且哈三汉给带来那么现在就贵别其他的呀我会他几个七个月时
0: 拍击是一家忙起来参与家族的带来那么国政主播过全面的银白文件七个月。第二天参与家族过些新白落水当呢狂给营水再做七个月。那些现在告诉你乐追七个月参与家族过出修个别过路。下地重重感冒需要在俺那药堂。特林将来面着立堂国内利用。是国旅农电信四川历代年改善家族设备饮食在你头边参与家族饮食了稳定期化学作品从文集贴记大连那边饮食历代年年别内最西到穷极拆马了家有了他几度学
2: 说不花学也太极做家族的钱不重要的家族的用途还是呢况且当哈三汉完了呀多不少他们也没谈哈三汉的花学汉的虚子没谈羊带来那么人气同年没用就是多久单位内最团队羊是街上家族你不可对用的况且家族的钱不重要的况且上班新的初提一天呢以往出手切入动特别我们这几个用的
0: 从文艺合适作品果断作用的出狂魔康熙了十年之内历当区内影视专业突破的带来了面影视影片十多年就日我许不满身哈三汉的文人前辈一些家族带来了面影视我们没影片三只许第二年狂魔康熙了一些家族难为十多年都过一遍日我断不谈几种影片狂魔康熙接着对面的口述
2: 제시 되면 되려야 당보도 가르스나 아주 당기 쉬고 나시 이시 야조로야 망조지 대부분 시보다 태야 호수 주변에 있네 지 야나 표산에 있네 지 황근이라 토범이보다 아 망조지 캐네 미치듯이 니비디 하산 한지 대지 상제 야조 준비 제리야 칭스 중기 콩라 대종 군순 한 시비 초로 남으시 대뇨스는 순접자점다 군순스는 중앙 시중기 깔아 님비 제비 권해지 남으시 제가 드니 간절히 쓰고 몇 마디 했자 아 제제 되면의 결배 내주 드리지 취해버리
0: 회사내기 뉴진시외 두법래 고마 강시기 메심 대교다 회기 두법 대리 용화라 달래라메 러럽 경급아 마세 변진기 러럽 경 경급아기 경쟁 비친나 칭시 중기 최다 최배 변진 고정 아바라 변진 1등이 예배 체내 교배 자사당 서담제 강시 철웅은이비 도시부디 책동둔기 죽숨로 안변 체리 개야타 라진 누부소 저시 룸부권동안에 달래라메 영시 문진휴에 남수신 변진 고정아바 로산이시라 변진 1등이 예배 체내 교배 자사당 서담제 대내수 변진 이드니 제네 무엇수 땡기 주마세 변진기 영세 문진 제입에 표규 낭된 주기 내법 나르웨 땡도당 변진 이드니 고진 림주라 네바르도 중앙 시중기 초로 제급하게 루유기 땡수라 교수
1: 거기뒤 광목 강식의 변진 군진 아바 로산 이시라 초로 제뒤디 변진 이드니 출루기 슈긴하 내법 토르단약 제도지 공개 조 급디뒤의 표기 지조다 첩시티엔의 차례 능가 유장시 가레스나 급디뒤 달래라마 군진아바 구식배지 달래라마 군진주배 영시 협주튼자 죄조 성실을 교류하리 달래라마 군진주배 영시 협주를 믿게 표기 사조카기 척도와리 이내래 협주투하리 제나 변지 에디니 편유디이나 변지기 영시나 림기 편유 보르도 튼바 채바되지 급디뒤 변지 군진아바 로산이시 표균낭된 출러 슈긴치외 미니 개침부지리 콘르 졸르 제제 콘기 케지 니법다 슈긴 띠엔드 덩규다 켈린 치슈 체르 담부디 급디 뒤기 표기 첩시 아 뒤법 띠엔드 덩규르 펜부터 보여리 첩지 변진기 영신의 림규제 중앙 시슌기 표 사네리아 뉴딩기 도담다 주용 체규르 슝뉘게 보여시
0: 계지 달래라마 고진 주비 영시 합주 지도네 지도도 좋아다 소그베 호슈 능구타 표기 하상 송은기 차근 댄진제기 달래라메 영시제 문진체 예시 자조타 개산 자조 카데도 교수 파산

0: 뛰네 회라 송급치 강시 철롱의 뛰르 도주비 최중이인데 최동 뛰게 주비르 도중이비 최숨니 고마 강시 공매세 주시바 윤티 타규 막면심을 꼬샤제네 봉주진 그베 갑부 다디 중간 특뒤 톱지 칭마기 등에 냠뇨 랍자랑디 먹즙 레파르제 포장 쇼니니 펠로 봉주 체규 땡르 펍지 카소소 실린다 스전에 도드체 더노 먹부지 빨리콘다 알리타에네 망람 그디 디진 중간외 봉주 쪼바르체 타균 막변치모 윤티 마람 장매 머지 인병원에 실린도 제출체 대지 먹부지디 고봄 참발린도 페 사르도 은지 휴베 달래라메 영시 개산 자조로 제가슈 달래라메 고진 듄베 남다나 자미야 공메 세주피바 공모마 머한 뻬마 망베 타코로와 다마 솜동기 네티디 응음지 지레치 생암 하과르트 고봄 참발링도 똑뜨난 시크
1: 윤티 세주피바데 이메원에 동의토 고마캉시 구접다 중앙지중국 구접리 홍총윤의 피부디 동의도 팅상 계제 시에비나 딱지 심주치가리 당부디 계산자조세야도 간제시 유메다 니부디 총윤의 유비 소부유지기 소부카기 계산자조래 응진치단 간제 유메다야들이 홍기 융어타지나요리
0: 구봄 참바링토 홍매세 주피바 윤티이 계산자조로 제가슈
2: 윤디 공범 장발린도 피해 계산 야조 제바다 접지 공기 내내 땡어 총회도 예배 속부 초박하기 통지 첨부 제바다 권주 문제 타지도 제배 계산 야조디 달래 라마 군진 주배 영시지 시수디 시제 속부 초박하리아 심수 제여지 접지 이나 윤티게 제고 딘지 규제 급디디기 속부 초박하지기 접시기 로거 초수이 내지 더더 덕십다 규모 제제 콘즈 강시다 칭중앙 시슝기 별로 먹붕아부대 넘규근제지미다 콘즈 칭시슝기 봉친 별도디라도 교교를 갸교치기 유미더그 요지 윤디게 배준체부 규제 속부의 초박하게 달래라며 된다대 칭중앙 시슝기 통진치기 유바 통자 콘즈 이내래 다 칭시슝기 봉친 충칼기 오로 싱주 雪架서 동월 주교를 갸교 타지기도 체요지 딘제손자 념슈지 차제 타무대 윤디게 봉진기 니 티디 춘가르기 척도 자도 담보다 진주양 스슝기 대가 별로도 남체교 문교토바 중요하시
0: 체도 능기 죽고로 공마 강시이 세종 련진소다 추도 난데 초하기 죽고로 달래라메 체내 수연에 초로제 로니버라 지기 배유 르도 시에금 별라 뱁기 휴디 달래라메 스지는 안수 체교에 가보 Chekdong dungye nishu tamba lue dawa nga para. Magbyo chimu hase yundi chowatki, ching si chungki nangwe siri dang sertam, tishin nangjin borjin namne gubum chamba lingdu peba tang, gaysan ya zoro, dalay lama kodin chubi chenye nga suna. Sersan ya da sumchule suyebe sertam to, gyabyo men sumki yegi goebe, denpa jayshin, zhuwa jenbe dalay lama chubi tangka xie koyu. 天个中个陆居一杂行唐本南年杂前辈马顿上顿唐居康给属于的面南天南顿通居居他的居居巡队年而军退的乐定他蓝年了准把他天个松街团车西不拉准备他大一切数进本南切度阿居居格隆他加上他们南年切了电把街西着准备带来了么出不西古罗伊 항시 철롱 얼굴을 다원이비에 제 니뚜니 시에클 원디 회기 설자망조 창매 날씨 차양자조 달래라마 고진 주버를 응은진치기유 리단도 구충배 개산자조니 차양자조 영시인배
2: 大连那么关键端部的原因前提，提过第一种了呀，团委托大连那么关键初步，宋天钥匙，参演家族前，一席家族，街上家族，他们是大连那么关键初步参演家族故事差不是？啊，古多几枚影视街上家族情况面那边，适当的，谈到大连那么关键初步的，前年的各系的军军前钥匙，啊，狂木乾隆。 狂木乾隆各部的列队，带来那么工地级别，才能能对索取新的级别。带来那么工地级别，江北家族带来那么工地级别，才能拿不是，顶顶是些，顶顶的，三。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불도와 돼. 얘 티에 직신다. 이네 돼. 이 나로도 직신다. 돼. 별 세냐면 도와 돼. 대신다. 돼. 이네 야 수업도 직신다.
1: 또 대다 소에 한국이.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 난 계시게 정규영 내년제에게서 내 총각도 편명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 지적배 내년제에게서 더 난난으로 내년제기 내준기 업직무 미대와당 영무 미당와 예수 영무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 내 폭배 내가 토로 뜻이 내년제 유나 전수당 라 편당

0: 제목하고도가 제 제목하기 곱들이 가셨어요
1: 부장 제 정화 비자서 됐다 라마샤 더 세게 도공공다 샤기야 저사야 이다
0: 대라도 당연신 비유 로즈 샤사가쇼
2: 야마 선생
3: 야제 그지스타 계획보다 봐
2: 잔탄다 명배샤 사고 삼지니
0: 신부중에
3: 나허
0: 세사베
2: 세사
0: 신부중에
2: 신부지 친아
0: 선인이 어떤 동원이 계획
2: 잔 내가 쉽자
0: 랑큼 중아야
4: 디리 샤오둔즈기 아마 카와 친부레스 나게시 치기 담소세 뇌메스 치브리 부구 친부차자 상투야 요마리
0: 친부차선 시에초우지
4: 라인 로춘주 말다 부고 아메스 체레샤
0: 你 lo 了亲民度虽然得个人啊我们得罪米下差评不着俺们让不用拿再大钱了数年那么钱的心情安安塞休息你 lo
4: 了亲民度我们得罪咱们这个卡巴主任吧啊大大真给的是多少钱的儿子啊钱的也好凶果然最近的下回你玩用我来参加着我行吗你刚刚说下点做说的错忙子三个个人来卡里一年天差不起给我买的
0: 天朝起啊忙朝一呢我们进不到军队库的啊这等上五年新个月阿们那个谢把年就阿们那所有汤库球呢我一年落地不多出入面那里出检查明星打不用啊将来主运的
4: 你也谢谢给我
0: 我把脸列呗
4: 嗯嗯

0: Jungbo, Rani ma nyeb je gar chuyu.
1: Ye, sol sob juge ba sam de gyu.
0: Sol sob juge ba chiga.
1: Je bara sam to. Ta de gung so za. Jang do cha bu shi la shi. Ke sing a zu. Sol li ka di. Xi bu dan bi ne. Jang bu ji de gung shu chu chi je. Tun bo ji qian ne ma zhu do ha shi.
0: Mu ne yi. Shi han ge qie di.
1: 叫着不得，叫我心就急些，如此呢，是你儿子打算解决的。哦，有啊，这不让你儿子去，
0: 让你看叫女儿啊。
1: 哦，老子，就不，哦，我就领花进来，对不对？对不对？钱我也给别人带的对。
0: 메데미도 러후 러후 꽉대로 가침시
2: 왜 사사 강조야가 좀 인사 야 니코바 체면이 셈무죠
3: 나 로제 다 체송용 인사
1: 지부디 저샤네 더도 로면 없지 가지나
3: 더 나를 대 상쇼 로용 저유도 난 제게 와이킹 걸 진급 돈은 그저 저래 비서르

0: ngaranzu dari gi jendu jugo samje de gyo ma shila ruji ni bu kuria jugo samje de gyo ma shi tsu de tsu chun chu bo de bo ma da mo tu na tom ne ja sho ne ja sem na la gi bu yong du ge
1: jo ra ruji tang gu ru bi re mo do na ru yong gi gu chi sta ma da le sa sa je kyeb ja che ne na zo har chi ne yo ma
2: re de sha de sha yong sha ra har chi ni de ne chi jo ge ra ge byo che chong go
3: ma ya mi du mi rang ge la ze ya u di kong zo xie bi le
0: 제너룸조기 맞아 뒤법디 가지 숨좀 말다 두기
4: 원에 상회 선지도 와
0: 상회 선지 다 그래 쇼피 봐 맞아 소리가라 소지도 스케비
4: 소리가래
0: 맞아 다다 소르디 신제 조이 기라시다 소르디 카 시부시라유 시주가 시부도 왜라 디너 대가 배주다 소르시 기라시다 카체 부체 소르디 신제두 슈시라게 보지 소주 겹에 소르디 신제두 튜브 잡스미도
4: 경고주 맞아 다가지다
0: 레스
4: 王副座，新区区啊，拉格巴布达卓克说是。别么子，叶长吧，别么子姐，姐出狱。你这前边的江都人呢，里面松就的恶局牌的，新区准局都给。嗯，永祥，拉格巴布达成熟个多多啊。
0: 如今他会说不做，给他做阿水的话，如果要的这些关系，哪个帮不上忙噻？若不给谁打了，给做点打打，点下有罗钱怎么行？
5: 局长长了，国足难了。
0: 欧阳长吧，给不给吧？王勇，客气。都，给让你给说了几句，说了第一呢，说几句没变，给我别去打游击，几打击，说了的行，记得记得，给，不。
5: 쭉
0: 잠시 후 다시 상의 다이다 솔디드 맞을 수 없게 겸겨드시

0: 李立村托将铁道列共计习近平给党组长广播老总他拉到年龄前的北大抗辩党委归属签不了计划前边过了。让右将给吕泽镇做各部书记把他，明日给苏军吕泽镇做各部主编镇督卡初步前边过了。
1: 刚才的人给让用小四兄给军列村的作用单位过了。让用小民族抗议龙东给披露苏联给雄鹿的电力苏联电力给女婿给年龄的性别比较狂别给团上沙巴拉超用的巨型月别过了。中国民别推荐天古巴拉让用给社会抗给民族出电力供给接种起我那座别位过了。
0: 让中给三年看给龙宁给短别短给切过热他日不别过了。什么龙宁给公康山？公康山。
2: 比卡尔平安送我吃了米，听见你听的平常生活你们咋是吧？更是秀。
0: 铁林里平的短别菜短他，今天给别菜煮过热在那不是？香了南端西的南，是罗南。
3: 抗中杀到罗，当到了收入药，你当资助罗你中国共产党五年的罗家塔居民阿可罗为罗银。
0: 第六村托将铁道列供给习近平和党组长广播，十种铁道突破切据，明确多进的，多不进是党支部他，列不是党员党内，他们在我主持行，加之党员来这边，突入沙巴拉，偏重北大抗辩党组给苏联战友不是。
4: 孙主席，你们去来公给的是过了不嘞？差不多嘛，因为村上公布年度是党部嘞。大哥呢，听明白多？俺那个就村主席施工了，俺差不多差不多是。
5: 咱们两个人么咯？俺在出了大，人家在等待给我们个几十个嘞。
0: 你对让总给新规托，端到国处院，那些村主总给新党托，决定做党给你们小百姓热情，将那么些来公给党支部个别党员支组起来，忙做给各个县市来协助做他。那么些
4: 现在吃茶吃不是？他听说那么些来公个，那是车站人家这个呀，差不多东西的是的，大大多呢了。俺白忙着了呀，做做两个，俺们去各地呢也不休息呢了。
0: 听你，让永祥那么些句给党支部个别党组长他，那么些些许送这些别，吃的别啥子别，我们出席人。支部的，俺们托老总他组长，组队这些就罗他们人吃的，前两年归结束吃了当地党组长他，列过空的几句了他。
4: 年轻人吃不讲的，啥对？如果开始列队去，搞个啥汤不？点不节约。钞票钱了呢，起码来给为阶级上南干活的争夺而。听你，让永强去留在镇做，我这儿全部认为怕了去。结果开钱看去结不着说，那么些阶级崩坏，啥不提？年轻人没给减速，你比节约。让永强那么些句，党支部个别书记孙小光去，党员来老师托他们他，当时局长特别同我说去列队他，那么些我的党委列队推举到前头他规定，团结上千的党组长前去了，规定党员接送不是。第六年，中国共产党五年的老家他居民啊，可是为老师姨妈他，将用给国务层面习近平去党组长广播老总前去提，确实给两个开钱许多资源的，日常老总前去，拉索顶住他，支持他，组长前去，忙些点动，规定党员他拉到前去，偏这他们些钱的，什么时候全部都点的，别崩牙准去都不许积极节约。
0: 将铁道列供列队委员领岗去，北上列供啊，组局了，规定党话他，党支部多不清晰组队他，列不是领去，党员坚定前辈列队，勇敢脱别的前辈接他，准备输了点的，党组长去列队了，那么啥不对于？让永强明确坚决协助参战团，党员去当年连的去参加，我们才退不也不是？第二个党组长提团体，忙做了吃完我准备，他们那来去了也不是？
4: 当年林内去铁团我从前铁团大的听起来诸多的前辈忙做错了，对不对？全部准有不是。那些出名他不上去，先控推荐他，明确坚决来过，你就说来过忙不西给走路得不得了单独，列队别明确坚决给司机媳妇这些几个都接送不是。他这让众去先控推荐媳妇铁，让众将他创业的总结什么送给民族民间的贴身有不是？
0: 第六村托，中国满家的给建筑托给他，不再可是铁杆的追吧？李主任也是着陆得不到当我手机，忙边就去看，人民团结托也不是。让永强明确跟送小区电力给主任，党支部里边书记，迷茫级别，多不珍惜党支部组长级别，参与的行列，抗中给明确坚决，忙给切入级别，党组长给查大队员，党组长给撤退了电力，安全，党员给东林连的各级系列，着陆得不到党员接送不是。 Jibu jingli karzong yinba ta tangyun jingli tarzi yin. Nyamdi kiye teba kurdu lene. Ger kiye lene tinsung chebe para jong tedo legung su tamba tunyere ta ngun tun zuebe dobji dang jibu ta lebu shi tangyun kajik tunye. Jong tangwe siju shimju khan kiye le jiba huang wun ke ni tiye che shi yin. Kong kiye goti de zuebe pyo juba genrekwe nyingdob shimju rigdip jiebe pyo juba genrekwe nyingdob shimju lengang zukyuro gundi dangxing. Magda jobjebe pyo ju lembro gyardo jubo shiba soki kendin shibjong ki chakda dobe sarji rizzi le turib sabara uedong cirxin sarji nyingdob mirubne mirubhara gyube to yubashi. Jong dengwe siju shimju khan ki dangzu tu chuchang xionba huang wun ke yi turib sabara Xi Jinping ki dangzu yong gongba laglin darwa tardunne xie na xepsi ki mwesim ta samlu mwesim, xiongnu ki mwesim, zewe mwesim jie qiru dangli xepsi ki tesim dendu dongwa ta rangdo ki chaju lu yuwa cha yuti yin xie sumba shi. Ta barato jong tedo legung ki tuga sumba ra dobji dang jibu niki ngabju yi cien suwa ta tuga nibi legu xie dangyuan gya ta gubju kurgu damyu. Xi Jinping ki dang zukyong chebe gongbe chidun wo jong tedo legung ki bedun legung dungyu lo gundi temne legung ki bedun dweba ta jibu yi dobjin xie yongdab cheba dangyuan ki legu xie yongri cheba jie ki namba sangbu xik chumne dang zu ki legja te pejie dungyu lo xepshu dhuba ta mangzo lo xepshu dhubi jujong ki legja ra gyurxin yoba shi.
1: Shang Kyung Chung ge Lu Zhe Zhen Cuo Gup Chup Shiba Ta, Mi Zhe ge Sui Kyung Lu Zhe Zhen Cuo Gup Chuk Bei Tuo, Chu Ge Tang Bo Lu Zhe Ta, Mi Zhe ge Lu Zhe, Ge Bu Ge Zhe, Xio Zhe, Bi Xiu, Do Gor So Sui Kyung Ki Kien Tien Nam Chang Zhe Mui Che Di, Zhen Du Che Bi, Chuk Jia Ha Chang Tui Bi Bi Zhe.
0: Ji Zhe Chup Jian Ning Ge Guang Bu, Bei Ji Ki Te Tur Go Zhu Wa Ta, Pui Mi Ki, Xuan Da La Cho Zhung Ta, Ge Bei Xuan Da La Cho Zhung Ki, Mi Ng Zhu Ye Bei Ji Zhen Du Ru Ki Ang Tang Bu Zhu Lin Che Bi Nam Chang Xi Te Tur Nga Ji Su Che Ba Shi. Tara Hasa Ta Ho Ge Tu Mi Ru Ga La Ka Zho Zhu Ru, Pui Mi Ta Ge Bei Xuan Da La Cho Zhung Ki Ang Tang Bu To Ba Ta, Ning Zhi Ta Lo Su Ye Wong Ki Tu Mi Ru Ga La Ka Zho Zhu Ru, Pui Mi Ta Ge Bei Tar Mi Cho Zhung Ki Ang Tang Bu To Ba Shi. Pui Mi Ki Tar Mi Cho Zhung Ki Bei Ji Zhen Du Na Ang Tang Bu To Ba Li Yuan Ming Ki, Diring Ang Tang Bu To Ba La Ha Zhang Ga Ba Chung, Li Gung Ta Zi Zhi Ba Ru Mi Yong Ji La To Zhi Xie Xu Yu Yin Xie Sung Ba Shi. Ji Zi Ji Ru Gu Ning Ga Nga Zhu, Cha Zhu Bo Lu Cho Zhung Ga Bei Zhen Du Ru Chu Bu Che Ba Ta, Gyebe Kirtiya Jindul Na Shugin, Chamdeo Tumi Rugaan Ki, Dozhang Ni Ta Legor Ki Tone, Lopso Kebong Ki Tumi Rugaan Pamne Dangwe, Tadul Na Tsuibashi. Pyome Ki Kirtiyang Ta Chagya, Nyamji Chagya, Gyebe Chagya Ji, Regor Jindul Ki Gaze Tuzo Le Yobata, Jinshuba Tsu, Renglu Kangyo Dunde, Ang Tangbo Zolin Chishin Yue. Ningji Tumi Rugaan Ki Rumi, Meng Jing Ta, Li Xiaoming Ki, Tiring Ajo Jindul Na Chumze Sangbo Tobara Hachang Gaba Chung, Tiji Ki Jindul Na Mutu Biozun Lume Chagyu Yin Xie Sung. Mi sum ri lan chou bo lu zhen du ya ji zi jurgu ning wo so ko su ba ta zhen du chu gu xi ba yu lo ge ru gang ki du zhang zhong yi ta ju tuo le xi zi ru ga pa mie dang wa ta ning zi ru gang ki du zhang ju ru ta gu tuo le le ju ru ga pa mie dang wa qiang du ru gang ki du zhang zhong yi ta ji ge tuo le lo su kong du ki ru ga pa mie dang wa shi le ju tu ru gang ki ru mi li shu shan ki zhen du na nu bu kang yue duan le chong zhe sang bu tuo ba qie yu yin xie sung ba shi. Sui Jun ki Miri Luize Zhendur Gozo Wa Ta, Ji Zi Job Jian Ning Ge Xiro, Miri ki Luize Ta, Gyebu Jin Zi Ni Juk Zhuwa Shi. Miri ki Luize Tadun Na, Sego Ta Chonggir Ka Ki Tumi Ruga Ki, Go She Ta Biwang So, Sui Jun Xiaobr Zhendur Xiba Yu, Xi Zi Tumi Ruga La Xiaga Ang Tang Bo To Ba Ta, Roga Ta Ning Zhi Ang Ni Ba Ta Sun Bo To Ba Shi. Gyebu Jin Zi Zhendur Na, Nau Ju Ruga La Xiaga Ang Tang Bo To Ba Ta, La Zi Sunam Ter Jin Ta, Nau Ju Zhezi Wan Ye La Gyer Ki Xiaga Ang Tang Bo To Ba Shi. Miri Luize ge chaga ang tamu top gen tsiyang ki, chaga ang tamu top chungwe hajang gabu chung, tarin jong yong ki sakwe ta chonggir ka ki Miri Luize sunshu ngunbara cheba ma si, Miri ge rinne gyun zin yabu che yu, le chin motu gyun jong che ju yin che sung ba shi.
2: Tere zin na xa ka yin na ang tamu top gabu zor yabu cha gen, le chin yin na li rendon dira maza tong ni ki zha xin mong di ta tenra xe chin.
0: Jizi jurgu nying ge nga zhu. Xiongzi Namchang ki Chokwe Zhendru Nguye Su Gozuwa Ta, Xiongyong ki Sekwe Ta Chonggir Dune Yongwe Luziwa Nam ki Zhendru Chukwe Che Yuwa Shi.
3: Kweba ni Namchuni o Shola Gabo Yuwa, Gazum Situye Yindan ye Shotze La Gabo Yuwa Yis. Ta Tandye Luza Zhendruwa Nila Shuu Tuwa, Ningwe Ni Toche Che Shuya Yis. Shigazi ki Tseb Shuu Ni, Chaka Toya Rewa Ye Yote Sim Shuu Ye Hachang Chemo Yuwa.
0: Tue Jigdo Tadun, Bishu Ta Dogoro Ki Sujun Zhendru Nyi Gozuwa Ta, 전두로 탱망 체베지 닝지 전슈바 빠상 린진기 비슈 미게르키 앙탐불랑바타 소베 전두르키 앙탐부야 닝지 토비여지 너리타 시즈르 카소스로 앙니바타 숨바토비여 미니슈예 도고르 전두르트 전슈비 미시타 봉슈 심감치레 저감치부테비바타 로게 투미주가 앙키 도고르키 앙탐불랑바타 시즈 앙니바타 숨바랑시 사네카키 전슈바츠 나위 망수 류제 균진 체여바시 비슈 미게르키 젠드루나 앙탐부토 겐파상 렌진키 젠두테니 문시에 긴럽츠 균진 나와식시 나조 공부 비슈로 튜닝 하장 섬부 된여베 미념 공부 동토 베저유 제송버시
4: 로이나 디진드네 다엘야 갑시다유 다리나의 존재 약시다 톱송 디제기 부글로 춘주도슬라이 디우르지에기 심슈이나 약시다유
0: 제지 최규 최대 이미르 최감 챔부티기여 제람토 류제바소 콤바템부 드신 여진 하세루가키 덤진키 까르마니즈송타 가르제십지 시르구차 숨시 토레 예베 소중키 세르키 당말라마타 므리루가키 바산 점마라 까르마니즈루타 가르제숨즈 소루차 시초이 토레 페미 소중키 앙탕부토 여버시 예베 로주루 소중키 미응아동이 노주 진도르키 앙탕부토기 덤진키 진도르 我从他别个说 Angnibotogin Taylor, Jani Simbi, Tame Mi Jai Samli, Jos Dambi Yimbi, Antamputop Songway, Hazan Kabachung, Kazan, Lo Juruki, Jebe Mi, Sumdonki, Dodu Gendulia, Antamputop Chung Shi Sumbashi, Jebata, Pumiki, Mi Nadonki, Jingju Namjanki, Tudu Chishin, Pumi Sosunki, Jereto, Lopsu Chepunki, Yingzin Hamro, Garmajo Jeta, Garza Nizagita, Jeniki Tori, Antamutovata, Tini, Kongla, Gubdi Genzonan, Sergi Damatopin, Nibati Imbashi, Gibe Sosunki Genduna, Noju Ruganki, Jessirinki, Garmajongta, Garza Nizangata, Tutu Gitori, Antambulambashi, Pumiki, Mingadonki, Tudu Genduki, Antamutogin, Yingzin Hamu, Reniki Puyuta, Lopje Tupchendi, Sergi Damani Rachungwe, Hazan Gabachung Shesumbashi. 대지에 개바타 표면기 미 십제이 투주 진도나 너주 투무족 안키 앙타무니가 랑바시 개베 소중기 진도나 까르마숨타 까르니즈숨타 초지게 중재타 표면 소중기 진도나 까르마시타 까르자족제사 레고르시 중재토니 앙타무 랑바시 너주족 안키 주미 투주 준비 디린 투주 진도르키 앙타무 랑바타 나야 정용기 류제 진도나 쇼딘 탐부 인비 하장 가부 중시에 송바시 너주 주간기 루미 세베 도지 셈나 삼비 총제 토바라 가부 총시에 송바시 지지 주구님 깨바타 표명기 제리기 터도로 진도로 제바시 진도로 초부 제베지 롭수이 개공기 허즈하오이 미 중니사 초등기 총제 토네 깨베 제리 진도로 기 앙탕불랑바타 너주 투미 주간기 렌진 주미 미 주사 고숨기 총제 토네 표명기 제리 진도로 기 앙탕불랑바시 표면 제거리 정도로 앙탐부 토비엔 렌진 주미 중재 상부 토비 하장 가부 중 시에서 보시
1: 지지 접견이 전도회계 수지 시험바 상경정의 주시 감치 된키 상경정 시슌키 균례 총도 적용 난리 직협 수지 시진핑 기나외 송시의 개진키 공튼 규장 롭정 난시 상경정 등회계 구제 란체 시소 로미에게 변조라 틈진타 침경 시슌 조경 지교석에 리퇴라 심초 나오시
0: 从对头邓中央塔解释一番给特殊规定拉达的丁色企业的人员将当运协来给规定团结特勤切克拉人都给配合来顿定义借用权给车的取个企业的推动高中塔推进规定与人偏见界当托你的民事领主塔推上去推进汤部国要不走就了规定当的编织了并不是你的用我奇怪 내던 진조타 미지 진조 제부 진조지에 타종체리 뒤지 숨비에 피지게 뒤상타 뒤지 시비에 가조 뒤상물에 텀진체카라 비엔저로 쿨주 내려 피부 용화 체리 심리 유구 마조 땜부체리 남고 야제로 동화타 지조 총등을 구비에 당토 비엔저로 숑진 땜부 용화 체카라 낭진체비 미지 문주로 토바 체구에 나중에 남장 퇴주 체주로 텀진체리 마우 원바 딘싱 지속기 이지 톱수체로 당토 계급의 톱주타 전주의 렉자 퇴주 체크라 시주기 편바티 피지기 편류를 주어 지구시타 전두토 차와 주 조종 체세 마조 딘바타 난고체로 동두블라 균류타 편지 체동토바타 망조로 편싱 딘자 계린 토구 여진 편종 유린 대고타 부다 공비 동규 내교로 뉴딘 식시 교용기 총내타 Riklam khasye, tuynche jikdiji ki tode, chekyun sewa ta, lege lamsu tuko changdo dangto, cho yongde, chong yongki nga chungye chargoy ta, di che tuyn cheshika tuyde yabu chende, sokze ta parze, tibu, nga chungye namchang tuynye ta, chawa chu zogyongji ki dewa tangzu yangtang chede, mongyu genlin ta, tuynkyuru nyamgu, denja ta, pegeji ki dewa jikyuru chargoy yabu chekara, Lede Buzi ki Tsekang Ngenguru Lemlu Tioko Changdo Dangde Chawa Chu Zogyong Ta Mingziye Tungyu Ngunbaan Xin Pinyu Tungba Ji Chi Gui Xie Tungyu. Chongdui To, Logor ki Sinzin Tepju Tungzin Garchang Sogyu Ni Timgyong Sishung Zogyong Chekyuru Tumzin Chewa Ta Sishung Ki Wangja Tsendin Do Jubi Gagzi Lemlu ki Tumzin Chewu Xi Yin. Jimang Nyamshu Ta Rizhi Kiwang ki Rizhi Bia Kongi Nyangara Jibu Timtun Rengxin ki Shibji, Jigdu To, Choda Juba So, Timlu ki Dengge Zebe Korimxin Ladar Nenbu Chede, Mangzo ki Degu Tanglin Chimata, Mutu Ne, Sishun ki Choda Juyu, Cengri Jenta, Mangzo Jien, Timgyong Jenje ki Chuzi Toro Donggu, Xie Dun Yubata. Zongdu To, Zhonghua Mima Jidun Gyegab ki Dangme Songja Songyub Jetung ki Pyo Rangyo Chong ki Ladar Chedab ki Soju Chilsin Shibata, Zhonghua Mima Jidun Gyegab ki Liri Lopsu Jetung ki Pyo Rangyong ki Lagdara Chetabki Soju Chilsin Shebara Chudur Chibakyu Zadun Tone Chuncham Chungwata. Chilsin Dixin Rangyong Chong Mima Tuzo Yunle Oyen Tengang de Chuxib Nengyuro Kongbyu Shuyu Denpi Chibashi. Chongdui To Tadung Nugo Kisi Soki Ledun Gujinawashi.
1: Chizi Chukun Ningking Ajo, Rangyong Chong Sishun Sengyu Shungle Kanki, Zhonghua Miri Jiktun Chokba Nyamdo Duti, Zidu Dienbe Pyonchong Ge Lietzien Sabu Zomxie Be Ju Tuenzo Wei Sengyu Jemzhan Chongdo Ting Xibu Zonye. Rangyong Chong Minzi Kanzu Nye, Lo Gya Da Chukho Wei Pige Chumzhen Wo Zhuna Wo Zhi, Chong Chui Tien Di Tang Oyun Lien Kanki Zhurin Xunba, Chong Minzi Kan Deng Wei Ge Shu Ji, Zhang Gen Yun Ki, Dang Ge Cho Qin Chue Ge Ba Cho Cu, Chong Minzi Kan Tu Nga Ji Su, Ge Ke Ge Zhong Lu Su Ri Ge Piu Lu Su Ri Ne To Xim Chu Ding Si So Ding Si Ge Ta, Ge Ke Ge Zhong Lu Su Ri Ge Piu Lu Su Ri Di Ne So, Di Ne Chu Zhu Ne, Piu Lu Su Ri Ta, Piu Min Ki Zui Be Min Ju Ta, Cin Si, Lu Chi, Nguyen Guo, 的确,平民团结节习近平干部人不顺便,平路苏里民看了去年,不到孔平准为群生的六月期送不及。平路苏里谈平民军经期间作用并为年,就民自看起,我及潘松土,开去点边面看准个军控切地,结合人边做年期间谈,日前就别,将人边做年期间我做预警,你日看家的我去学别,平路苏里给面去切的谈,平路苏里给七去了再给前点规矩切别。 蔡西局给平路苏里给内供了再给前点规矩蔡西局微信参别老在规矩南水你需增一节水年平路苏里给小修前点间用旧规的当一本事江明子看起等于给书记选拔院长次人给给用给成牛米日给苏里来全清托别给可给中路苏里给平路苏里的念准备立空基部应变为年
5: 江明子看起我这盘松土苏里给地位起年年来新年年多给托斯准备他年期绝吧新年不适用西人们的吃亏千禧军人谈三季所以天女不开清端的天不苦林前与其送不及江明子看起等于给书记选拔军练院长选拔随多的开明子看起龙东开平路苏里给雄鹿满来了的年三天年人给开去了米地开去天不他 零七不是托天吧,忙给没不托吧,给用给顿成了礼拜几个,七岁没了他,年日该追没了,平面就顶没了且出不远。平面日,你给送去所住替他给给不清,三多年天不他,就贴不长期了,平面给顶不远就送不热。
1: 全民健康起源战选拔永别期望安全罗旋全部谈切的托区别譬如苏里谈平民起给今年来了训练给年随军苏里给年来批准他可能是被譬如苏里给日雄比例切别脱散中华贫穷水军人员怎么能来改变？个人空间来给我去运气送不起。
0: 截至九月年里，中国缅北推进天国不言行，宁夏对马拉让中和四国抗起缅军彻底立功的推进和决战的目的，初期他典型，开始越北切割边界，三对缅军巴拉缅军需要不是。
1: 第六年，大大让中全民健康组年罗家的主矿为罗银边。缅北推进了，缅抗开启啊，金融业产业缅北塌，内国经营区别连接别居民所定需求的，民在抗开南威国人塌，陆军陈素康所属大国七八万岁，中国缅北推进塌，民在抗组呢，罗家的主矿为定制创新创新，场面罗家别特别认真了七成七八塌，面对不错，干列给出了陈素切脱，譬如苏俄人别军人来军抗开国强开一万七八塌。各堂别民在看长前面别国下本意追不所给求别为止
5: 当代这个地心的土库每晚的月晚月晚的当代的落索地心的成立的人类的明白那超用的到了别家清不清不得那没感觉那我在对不到那通途也听着就说不得了搞不起来穷
1: 鉴于区别联系吧，边牧羊群起，苏里坦罗索新秋节的铁皮件也不穷于，面具也不缺呢。内巴尔西区扩大主品预计送不至。我这社会长得总他，认知重启在于总图。三年提给面团别都不秀气，皮件面具前来看不谈，你们这些年面别推进去看地铁，忙错给国康而不一本事。文革面具他地糖果儿去了铁锥不所切的忙错了偏别面具写出主意不是
6: 这地上的 MGK 感觉别这大上的那样的奥克斯那样的那被杨上上的就差不多
1: 怎样做我们慢慢看起皮革起来一起吧陈林清起他在忙错了是没托唱戏的我所切的迷茫了想地许给通面生对了大切与其送不是面别推进恰这么说让军给四国抗起，军队托西人给缅甸把政治切的，况且推进这些的力需不是。军队从人民村镇的那个缅北割据吧，毛起军起，新国情不贴穷，连前让跟增筑前年，况多忙做了相对许多运气送不是。
7: 推进了政治党，小党那些共我人啊，总在这个，跟这个搞了，那我的因为呢，立马把了呀，我都闽东的小具体了呀，等等，后头许多个，小生党等等，都把在这个内就认识。
0: 截至九十年九五年拍了，而埃里干阿的九十六种对我的罗林和推米草为明年生意让种所两用别的他曾经切过表了六月，去年初去切过那推米草为阿介所中华米的集团草为都是顶足级别，去年昨天正管他破张破得了，蓝天做了康品种罗金所所大我的切过马赛让种和去年他两坨人力别的切过是。截至九六年的广末，西里亚最五年和九寨别的车队，让用将忙做九寨康多切瓦塔，九寨了店内几个米表人力招领切瓦是。而哩，埃里干阿的九寨旅长调个罗林和推米草别，让用将罗个的草巴塔，让用将忙做九寨康，让用将旅寨下不吞做扫塔念托，连人九车队切瓦塔，天南皮里和水军罗个的塔，那么。距离去冲凶下桌，提醒二里停留下桌他就在旅长所催也不是。二里埃里干阿的就在旅长调个的罗林去车队草别在这边，别的卡夫林去按照票多来人车队他离开人力先到七八的原因，按照下桌的店内人力别的钱的平均六种钱就影响送不是。二里埃里干阿的中国临近天总协主席应书其一。票给俺的拍下什么下去？票了品种草别人类多了，你个米呀，甚至快不多别，你抓不错的念头。票多别的吃不了，扛忙用个银些送不是？几个娃儿可以牵着你，迷茫抢断了热旅游团，迷茫抢断永久贴，先不急着用命了热旅游。今日夜晚抗中三队，昔日家族周围，徐女招领了半部县员。中国团二里巡旅，牛仔和团结车，平均三十一团，杂着十多单列，推蒙托中为蒙镇杂着比例的列增增员。中华以贫穷水军人力军人团特别东西，宁夏对马拉让

0: 창도 총기력이 증송 차례 증리 규제 퇴진 급 중립부터 지지 니슈 진행 바라비주 인식 고조 제워피 더동 문민 수사 증리 진척타 뢰양 퇴지 변절 총대 원조로 소화 최고 조사 규제 시 예배 티 증리타 유고로 변절 총된 개념지 등습 도주로 군디 팁주 임바시
1: 샴라 선교로 도주 카지 스로나
2: 니퇴 차난 총키 니도니 스주류 로메게 존에 남창치 뒤레고 추베 제고 소바 타 타디엔 치 뒤레고 추베 남창추 주유진 퀘마즈고 통출 게차 듄숨당 타 짐주 남창진보 탄추비 딘차긴수 총기 탄총 10개 초디 구유리도 켄덴 튀레 피게체 큐풍 치무 시춘 유진 남창의 진례 멍시人心 탄 대교人心 켈레체유라 상비신 10개 튀레 남창견 유베 차난송 피게 동교를 멍시 댐부시 딩투균비시 망캄종키 차대나람 동류츠신키 위민슈샤진의 타 지우부시르키 긴캄튠쿤의 디니에 무튜어진의 타 긴캄 유고제념지 피게 슈친다니에 뉴슈유구 종쿤기진의 유고튠의 진보체교 군디 딩습당칼 짐주이게 최세진의 캔디엔 유고미사르 초교체비시 디뢰신의 탕분의 듀법판 Mankam Zongki, Kyundom Yugowa Mitingchi, Dunju Tuenge Tsa Jigdun Lan Nilin Chibati, Tuesumle Gyalcha Chungni Tsa Sumge Panne, Yugo Yungbo Kwa Tungchur Ni Tsa Dun Sum Chungibji. Gangay Yubi Le Sui Kim Tsang Ki, Puchu Lopcha Zhowe Nuishu Sichi, Lhasa Chungki Jigab Soso Ki, Nitu, Nido Ni Sezhu Lu, Duntu Lopyo Ki, Chigo Bi Gugor Ki, Dato Jamne, Lhasa Chungki Ki, Tieto Li Kun Ta, Kile Ta, Chang Xia Li Kun La Kachio Ne, Lodi Lopyo Rishu Le Tuen Biu Suwa Ta, Rishu Tu Tsu, Jindu Gubi Tsi Ju Nin Pa Yin Bishi. Nitu, Zhongbu Zongki, Tuyu Nin Si, Gekke Ge Chi Chui Ge Yi Chungwe, Chi Tuen Chung Da Zhe Wa Ta, Zhonghua Mi Chi Chi Tuen Chubi Tu Si Din Zu Su Ge Nang Tu Le Min Ne, Chung Da Zhe Xin, Loma Chi Zu Che Di, Zhe Tuen Mi Se O Yun Teng Gang Tu Gyu Ne, 给借证路给落实表他总民孙如清谈念这些年从此人别拆给牛西其他能种切不是你去南嘎子总王军娘错期然空多给王不军间这组切的王不军间了切用切别列不免是你忙片起过表他电脆看了大国切不他老年的话并落年牛娘去切不所给切过别年王不军间去别尊吹密他那外给别过年从外给给切断切不是
3: 什么听见天地平常生育年长年这些差
4: 真的天来忙为生育的天段的就是真的给APP了思路呢
3: 三公解约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1: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기류 확장 고 통조로 예동래 비게 변종의 냠도 비제 토베 비제게 불규 중부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2: Yami kimbe no kum tibu mepta, gona, guyukur, soki, yame ni chutunsi, yopu, chimpi tangto pipta,
3: yakupki, chiwan laki yube, yame nasuji si si. Sani, lasan yang chen lam, fu kang men kang ki, ne du bu serbe kaju.
4: What's up, di? Wene, xian la menta bu yako dua, di juja yako si du. Yangu, ya? 주주디는 옆대고 영국 대단 좋아해 홍고디

0: 张国推个给庄子日，你是你糊涂，人你千万里边了各位，你那么些大不是？一年你来也三段，人你人家庄子也不写记，夸张了。庄子千万里提，你那么多各位一男，要呢千万里一边庄子，你那么多各位一面，马戏吧，铁怎么全不是？千万里过去没那么点，庄子没谈我有几点拍去，肉身千万这娃人，什么当过错不是了？你那么难破天千万，千万里铁做一年，推我一出，没那么寒酸贵呗，人穷给云。中主要的几张图，前面的女的拿军图给写起的。今年俺们这个林后面亚马逊秋军不久，车轨恰那出去，前面的几个，个把小不悠悠开些钱吧人，啥我你个几里啊？而且德克萨斯车轨了，龙科差不西浪图个游戏，满足给军务七岁前边这些天呢，听我说，前面女的拿别下不咱们不嘛噻，同么别下也天呢，前面的没人把人错到家么子？加拿大东国家出去的苏姆老人，而且那么些日会看见爱德华劳伦兹纽约参日抗日革命接种西的男，七零女人一个领域，那么些日会看见天天南开的雄鹿天阳他个一不然最前头呢，搓到加么西的小伙悠悠看见，他都那么些更多了叫阿东脱不下一不歇要的。天气、空气、体温、水量等别，千万离不了别下雨。这些天中过年，那么些日会看见的，老来给吃这么些，虽然雨不停，那么些给看到了，连队前途不满塞，不是一起村头个样子。他妈空气，不是一天这个人不满塞，小过年江北，千万离不西塘，还讲给这不雨不歇到穷把顶。空气不是一天，千万离给小过悠悠前边南北套内，这些钱雨不热了，天干气，空气些最的穷不热。天呢，千万离给小过悠悠前边不雨给，天上气可弄了更多猪雨不满塞，龙卷气小穷穷西团内，潮西可弄什么麻辣鲜巴的，天堂东北更多用个月。今年孟州各种村的九台麻辣鲜巴运动还将全部用过于爱德华劳伦兹黑巴天队长给南北团的派位往去黑巴群众是给讲推举给普及大团结但南面这位组织所是不先做成员况且龙卡全部为具七百巨人车黑巴那所他一点没被人心还将群众影响巨人车组织双脚切的人不日日行组织了巨娃情节我们从谈店南面这位龙卡全部为具恰四百五千七个月第二天巨人他阳台为国内那么些龙文巴起的没不日天内劳伦兹能从三不西写到全部日米塞克威鲁马拉卡县南蔷薇片刻穷别就这个同面恰见了还将错爱见别你点人心与不贴人七里女这四个月的前三千万里给说过悠悠前别龙国查过西龙头不提样路他没退不马的千万里给说过悠悠前不提你同面恰见我给更多全部是因为他龙国查过你龙国马拉西部更多全部提为什么我与日母之各种全部前几穷别他们这不是没事看上去千万里给龙国查过龙我同牛面的样在为日不提我心起来了永远预备从那西塔我且通用预备从那西进土提你多米诺日巴日因此空多等哥伦比亚入侵去我路日不看见哎怀特海地我且日巴车西所有不贴人全都把交松预备他把安堂不提穷秀隐形人在了呀毫米古仓阿松堂行在了毫米西茶顿处土在了呀毫米几茶几古有不提来为什么来穷有的提起给把日日得几茶爱七十主有的西上提你如把记马罗度提如把提得几茶爱预备如把西落土把心来穷不的七岁银别如把安教松不提人在了毫米出去里祭堂行在了毫米松去堂仓啊土在了毫米顿茶出于如把给七兄弟大西七兄堂扎不有了土在提大西得米书堂扎不有的恰仓为如把的爬大文仓大日直接把堂不提可立落不以呢把教松不提书根听你日今天呢，多米诺女杰克女菜天涯端上给南北托内拍完日，开的把唐古的萝卜如微椒两个菜两个泥西瓜呢，老身边把椒松把里头女菜天叫我就我记不是，天托内多米诺肉把去女杰来穷白女菜呢，我内行上过不行日。 이내 A 하이더特意 간단하게 루바 앙숨주 소니부디 쇠미 강희선은 티토젤리아 미시기 주용 선부터 뉴에 개별 토간 기듬 니유비 개디 미시기 응원의 루바 틴제지 쇠비는 공도 강산티 주무지기 슈기 개지리아 로시 도스치드 루바 숨주 소니이 공도 강산 로토와 마세 주무지기 슈 코네 지그요지 틴제 이미는 루바 차산티 충분히는 미상마 개미차부 마르탐 나와 나사 미베 체물리기 쇼고 유유 제베 슈타 세미치 중기 루바 로베 슈티 귤중 르탄 림부 규지 토간 침부 로토베 항상 괴베 뉴젤르 귤시 정총 감친부 응어사르키 미남기 유와 마초 터미지 난초 양갸르 레게 체르시단 간데 폴람시 첨부요티 교가신시 킹미디와 네토라 메바량 귤시 마초시기 점링기 시리 용 자미도 조시 준신지 제베긴키 나세용 메바 귤시 nganzu mi ri gi wen ne xie na nin ji gi jiang ba gyur we ce ga nu mi ji ta xi li yang gyur si ting wen ne hang sang gui bu ji ra zhi xia qian na nge ke sa gi lu che bu ti ce ga hu da qian nu ma duo yong ge mei bu ji tam ting ge chang mei sen xi xin nan da sim wa ting ge xiang liao ji ma gi chen chen gyu qi bu xi ta zai ti da ki yun se di tang yi la zhu xin du gyur xie bu di si ru na
1: ta zai ti da ki yun se di tang yi la zhu xin du gyur dao nga bei ci zu ne dao nga bei ci ni shi ji ni ni 망용기 초주 사고를 인배 균등기 초유주 사주 토냠탕 루등기 딥지 제고바탕 어제탕 신도지 주지 로도탕 신친 망상 사고는 마세 더동 유연주 제시바탕 딤시바 사탕 눈용화 제불 전도안나 조기 주지 규마 제라 초준디 제탕 주시 뷰다피 생진 대비 순주창마 주지 규미 공도인 주지 규모 유전 지다 제구 为了 조리 규모 감 숨주 조지 힘에 제타 냠세 제네 주나 좋아심 미세 친구 사주 도냠탕 증시 딥지 체급티 상매 칼라 스림신 조리 규모 사괴베 여덟번 맞이 미세 친구 나는 경과탕 지바 야나 준유 약 매비 미유나 여조 뒤주 인구 동안 야나 시다 제네 겸수디 세나 수주탕 데르세 티시 사지 지나지에 대회 망원 린토 취낭 놈도 잠루네 소득티 대당이 니지 우제 사제키 숨겨내 나게 바이나 체내 개배 취낭 놈도 잠루네 우제 유조 제덕 원조 제유 놈 춘진 제조 캔강 신도치 사지 초든 사비나 연주 놈티 니지 사제키 니시 쟁을에 수주 바이인시에 구해바탕 대낭 생을 놈탕 제 모제기 샤라 주유 미세 친구 샤조급 세도 잠루나 세지탕 체주 시즌 뒤에 마르동도 장제탕 쯔바 랑주 세비급수 양 농용 잠제바탕 농 예배 탕 농잠 통화 농수 주식 농잠 사고 니제 차가주 사고 미탈매 니제 차사제 킹알렌 제주 매부탕 차치위 시리기 진보를 양 능중 취미로
0: 스마트게 디링기 남든 상을 주제소 남아게 내 모두제 안줄이 생이 남든 카 신도 유이나 키랑게 라도 카바기 토토 변종 농팀님 제리 보기 조리 칭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풍 윤시베 APP 디플린 난네 시초지 조리 칭대기 토토 안줄이 전 디밍이야 천선 동료 시승 유베 남링게 최 안줄이 전이 조텔 공자 단체링 가리 남도 유네 태가 나 조리
2: Logi Padre, Yerki Chego, Tingji Zeju Goro, Niki Guju Koru Sente, Logi Padre, Bule Tobeti Kam, Yang the Logi Padre, Jinzova, Changjin Sheva Nobusum Dulaki, Buri Yube, Pume Dudunji, Kangdu to Kimcho. Kate Tingji Zeju Goro, Naki Guju Koke Sente, Logi Padre, Bule Tobeti Kam, Logi Padre, Jinzova, Changjin Sheva Nobusum Dulaki, Buri Yube, Pume Dudunji, Yang to Pujuin. Chang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Pujuin.
3: 二退期间 我东阳干部行为图七路主题我一拍出你过期会当不能疼
4: 亚米金边那空地不免不疼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哪过鱼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疼
3: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给青蛙拉给鱼边亚米拿出去洗洗最新的研究来主编，明确地，我推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冷，
4: 可别没过不通，那空气普通没变脱呢，小军刚也没把眼泪上脱，
3: 军统也没热汤，天外人心气也没热了，偏不热，巨人用了些许月饼，些许补气了，干淋雨，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成朗富康面康体年度部三百卡纸青皮糖那年地糖地年十个字路木车地块卡纸青皮糖那年面积重康如果重叠年同区管不朗如果六穷糖不要卡纸青皮糖那年面积重康
5: 姑母吃没吃不得咖喱吃没了
6: 爸啦你妈是个月的把她给让给妈的脸巴卡里不及替不难的
5: 妈的什么行不及脏了脏脏脏点点为谁个妈的
6: 为谁妈哪里罢了把她给她洗难的给哪里呀不要给写写人被新妈去很多芝麻脏了脏脏也不妈去芝麻哪里呀又被吃什么多
5: 为谁个妈的龙年许那种清白，连半年不吃，慢慢的呢，许下六十岁白马的，不能养活啊。
6: 现在人们囤在银子，囤在所在的吃干银那着，囤在的土豆米那着，清白的，明朝为难不消的。
7: 为什么？现在人们贪赃之麻。
1: 如果得过，我愿天刚长记，为什么得不上炕？破个重叠的冲水缸，过大安结吧，为什么得不上炕？
4: 亚米金边能空地不免不疼，能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哪过鱼口儿，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疼。
3: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给青蛙拉给鱼边，亚米拿出去洗洗。最新的研究来主编，明确地，我推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冷，
4: 可别没过不通，那空气普通没变脱呢，小军刚也没把眼泪上脱，
3: 军统也没热汤，天外人心气也没热了，偏不热，巨人用了些许月饼，些许补气了，干淋雨，可把肮脏，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成朗富康面康体年度部三百卡纸青皮糖那年地糖地年十个字路木车地块卡纸青皮糖那年面积重康如果重叠年同区管不朗如果六穷糖不要卡纸青皮糖那年面积重康
0: 要退一样你没操啊起阿公和龙单位长秀秀罗杰帕住你过去快递速度撒腿那么细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云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与体外你过堂龙过千秋养过途了速步群起速切列不行温度别马切我懂养干不行温度七路主地罗杰帕住你过去快当不能堂
2: 罗杰帕住一地切过听几个解决过了你的工作可不存在罗杰帕住必列特别健康养了罗杰帕住政策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玻璃月白铺面对东西扛对都听不清看着天气的解决过了我的工作可不见心切罗杰帕住必列特别健康罗杰帕住政策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玻璃月白铺面对东西酿都不就赢长薄了菜系月白我了林了我了不就赢
8: 娘长啊几下
9: 咋的来多多住个
8: 长啊第四次给我开药嘛的让不我老亲亲的嘛的喊你放的牌就是当的爹娘的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车长咋的跟亲民都啦
10: 咋哪不也不去吃鱼
8: 所以这盟友的爹姐喊你放牌就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长些婆婆当所以这盟友

0: 링고 딱지엔 그 헝고 주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엔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혼나 니 선바 가보 용보 맞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선수 용보도 와
1: 지뒤수 게마탁비 짐냐 충충티 열두기 내보 팅탕부 텔슝니 서버토세 무베 디베 리즈로리 디게 유제 Zemnya chung chung le sena, ya zhen qie qiwa xing zhe.

대신 나 리리키 송예 중식장 자습 그도 그잠 그잠체 퍽초디 께네 나와지 코르잠 뒤네소 아마타 냠토 리저 즉치 파거기 뇌미 개부 메타 정류지 최제 뇽지 지답 제외 코류라 저완네 부유다 칭아 스버토제 미 솜도 니게 이 자단 체모 차유 제발 용기유 파괴기 김사한테 제직 통금보지 아메티수 정준이 퍼주기니 릴랭겐 조티이 아메 독세 겸네 살로고 통두 퍼주기야 대다르지 아메 돌아 제제치듀 쿠이장 렌듀 치신유 마타리야 아메 지식 최상화 임바 세볼 시엔두 디리 당토만 리베 파괴디 김산탕 멘자와 열두지 자가 상위 리퇴 자단이 로다르 쯤냐초 돈좀처 유식지 Semnya chungchung ki, abar shokbe chumdi cheche. Nima sarbe nyujie chegu zam. Jidu su gematakbe Semnya chungchung ti, yardu ki nebo teng tangbo ter shungne, sabo tose mubbe dribbe rizero le. Dike yu ze, Semnya chungchung le suna, ya zhen che chewa shikri. Masi kumba kya gyu le bo mitu ru, kyo chana le kakya te mitu. Kei Pabong Gang ni, Mar Chong Yong di. Apa la, ngom so sik chen dui chung. Wen jang api, xie xie chabu sik dang. Zimnya chung chung ki, roba ge dang ni, api ma tong sar chue chi. Yang kun yi ki, chong di sarpa sik ha kwa ri. Rongde, kunggu tokto meibar, dija tuibu chongna. Koni, reshik tizom nesu lungwe. Cho xentu, chongsa yakba yumi dawar nangdu. Tile, chong kakba yu. Wendi, gamne chewe aba chakdu wadu tuinba na. Aba tongze, Zemnya chungchung chung chabzu du kyrwa thang. Abe, nangmi ngang kola dazam cheba na. Zemnya chungchung le, gujja teba chisi, Zemnya chungu tizum tangja mar chongbe, dila ngang chong tuba chung. Kwe boba tongbu, abe chosu diebe, dagda abe gugui mi dangdi tongyu. Pame zewa ni, jingar bo shindu, zintam meru, yi la gongwa shigyu.

디게 튀모마 임베 서입리 나제지 독줍라 세제체라 강엘라 메타밤 캔서라 저린제 바소 규티 요새 나바르게디 리조지 제로 선체 미드윈치 요새 냠충시 준도기 캠바시기 간다르네디 모자르치웨 데모 망보시 허기 예베 난최 덤주기 고모 네디네 고츠규이 Sergeni yu Sherry zir chöba na Zixin ta Simjian yu gur Niwe chabu Nyamse chung na Ngarshi Sunshu gyeshin yu

아베 앙아산니 리진네 마르티르 심베 나와 중시 마세 응음에지 뚜브슈테 차도 배신 예베 나와 중 아베 주당 하체네 키르장토 레제초 소시 젠야크 미사 땡기 제신베 남바르케 줄레 텁시에미 Wenja Abati, Rank Kamasung Chil, Chirshu Kumbakaya, Chemisi Shingamla, Razzete Cheshur, Sula Shibu, Doxia Yang Yanche, Nansu Tianin, Jenyar Dangwe, Tazin Chu Tiji, Wenja, Jenlong Kentini, Simta Zangje Yinbe, Tani, Razzin Durki, Merzin Shing Gotsu. 东格家电视日里，该只天里日水滚了前面长脚口，东塘田边阿巴提苏拉个桥土边，东格家边熟菜田，东北洋熟家土东土。文章展露末天，你上来东格家边团体人，那我提上马当娃，起来到底松树特色切割的心境，到那。 东格家电视日里，切腾出德布一段，熟悉的讲，看看牛对面。玩家，哥哥，我做他机器，你不三岁来电不听信。人听到老板安排，能有能行，让个出门走完前边，我是接不到。 표탄 아메 티리 아베 영이 지식 균형화 메시 미드윈테니 나르시 시딜 힝자기 초소티지 파마스로와 딘저제디 지브초론 제겐디 냠응아웨 독주 나브네 시소 중메시

초개인도티니 디루 초신비 속자초나 창거녀기 제뉴식시 티민눈 주직쇼나 년개네스 통시 듀투디 추준차불롱토 카초 용수포 추준자차쇠티루 추라탕 세마퓨비 더두녀리 통주유 이도원외 추가루 야라팡니 충디를 제대니 추준자차사니 수루카칸 묵치지 서버 투부투 초외 역추냐츠 딘제까지 쿨수의 최신유 콘조니 지추뚜기도 예배 추창문 남긴 녀리 미세식디 냐링부 카담탕 링부 클루 소리 역추냐세버니 사내티게 민남기 배단식이 콘조 미세지기 초수 육신유디 근조 제발 참배 초동식사를 중조신유 민산지규규과도 점수기 행배 추송되니 지주 출하식당 제유여진 역주냐면 카치를 꼰니 지부과기 추송되 겐주주로 같이 제재를 조치 단다 역주냐면 나리안인가 사바리 최신유 팅리티 고추난도 생리 무슨 표배 심세 퇴바식 수지유 마시 팅리기 남바 나지 지우소 당자와 디기메나 추균자 차보로 예네 메짜바 틸레 독디 추난도 주주 태종 메바마세 디자 큐브 원수 야르트멘토

쿠니지 쇼아르 데니 쭈루기 츠르 녀와 자르용 유부 유체 쭈루기 녀도 체질 피해나 카치르 고로웨 좀람티 니나 섬유래 대바실라 코 합톱기 탑주지나 취업지 Dew Poshun Namki, Dew Tu Chi Chini Nebop Tose Pudu Tang, Njawa Chizir Dungyu Tanda Bantu Dematakbe, Dew Tu Ti, Pote Nashun, Xian Ti, Lala Shuru

포트 초탕 링두 개바나 쭈쭈 태양 섬주 텐주 제모 코나이 양사르토 동부티 본부티자 메베 따다 싱제라 참부유 그 섭서식식이 야른색치 왠장 대자 대보민도 어제 년 같은 데 채워라 포지츠 고크인수 개와나 자자로 참 체접 유바시 왠장 그 자주 비미 강인스나 단다 튀러 범미 민산 리규토 저런 양사르시 정균 자착배 대무규지로 둔부르 샤유라 대주규로 미세지 초대구리우지 코드윤 체이 출라 예와탕 뒤니 주규 너르저디 야양배 총어수 소포겐바 통요 다니 포젤러 구급자유 추슝구 유수 주추 촛대르시기 지차라 뇨크타 테브자

디게 튀모마 임베 서입리 나제지 독줍라 세제체라 강엘라 메타밤 깬사라 저린제 바소 규티 요새 나바르게디 리조지 제로 선체 미드윈치 요새 냠총시 눈도기 켐바시기 칸다르네디 모자르치웨 뎨모 망보시 흑 예베 난츠 뜸규지 고모 네디네 고츠규이

부유 채나게 로레 열두 급수 뒤로 포르용네 파자 포규 규베 상태로 공화 당대 추구 중지유 작두 계속도 제베 상님부 대다 로다라 파초 수조 차사 조지 대 철롱 과투바 마세 타나 내 잼베 자유 직벌에 양 유튜브 이나양 내 잼바 타니 다도 괴롭혀 더클 송차를 유지 잼구의 대자 매배 상태 조니 장장 자식유 뒤로 용태 당부 인배 부유태 내 뒤로 상제유 원장창대교교나바티로라포부총매바다테르데크양야라교교식체고자잠시네베뻥즈니부유키체가쉐티인디롱오통규르시양외토추난키테부장매모테디리감사르체베림키뻥즈리피규르총테차진셴베양사르키쿠유디루 自信显大了早出北吞天井不热了天外大家不由给本子女们准备抗力前缘这些本子也不懂唱个有些催心别容得你念的本子落了跑不穷 원장

장윤수내자켄태수 부유자 민발 정신퇴배 레베 분도를 떼니 자자츠 도게 주디 제게 사진니 로데 박빕수르세 큐식 최와리요 원장 쇼식라 쭈우추직장 차라 야른색 조신 예배 콘츠 믹스야 자자탕 찍고 임바지 노린 나와 죽지 봐. 정규 당부티 소명부 등급. 디게 최세 레고로 와도 찬주기. 된티엔 지미 시베 미롱 리체나 무튜니 영우 종근 뉴주 제바 젠비슈주이.

0: 야호 야.
1: 야.
2: 빨라 피스. 빨라. 야 빨라 피스.
3: 연야 치차스. 용인다. 노부. 노부.
2: 빨라.
3: 기가 저시텔레.
0: 아샤 망우 티제 동지.
2: 랑연야 치차스 와. 니제 비 숨동아.
3: 아, 세다 동통스 마제. 니스토 스케프추다.
1: 자드다. 다그랍시샤. 니스토 스케프추.
2: 니스케 왜 하소시? 치는 민님도 동. 수수야 제기가 있네. 동마 저비아.
3: 아치마자 용아 니라니도 도쇼 인다 인다 인다 니 도로쇼 인지 동구이 인다
1: 디야 수수 뉴스와
4: 띵예시
3: 나 부 대쇼다 대쇼다 바베 밤바다고
2: 허허 봐라
3: 부 바베 전중에
2: 전중
3: 야 카시교다
2: 아 저 치모데 카라
3: 고쪽에 치모르다
2: 춤은 연불러
3: 저도 가시켜다
2: 뭐 춤은 연불러 싶어 춤은 연불러 뭐왕 아파 주인
3: 예랑 셰프
2: 아파 주인
3: 가사 키 가르 셰로 니가 말했어 가사
1: 키
3: 김사 위보 셰로 마니 부 아무도 니 셰로 마니 했어 봐봐 춤은 거기 있어 같이 내셔다
2: 뭐왕 아무도 없어 주인
3: 완료 조차 없어요 디디 당아 되시
0: 다 지시야 랑스도 뽕려다
3: 조차 없어요 그만해 등매
2: 뭐야 지수 지수 니냐 니냐
0: 대쇼
3: 진이 봐
0: 대쇼
3: 아
2: 뭐게 야 왔어야 돼 이번에 라는 거 쇼지
3: 라는 쇼블러 니 부대 랑 부대
2: 깁소 아
3: 야 은이 통통
1: 예예 되다 되다

0: 이다. 야, 통도.
1: 다도 마지. 지샤. 라이모도 줘. 好汉, 줘. 아메모잖아, 겨. 쇼.
2: 뭐야, 또 로스.
0: 우다.
3: 쪼그레, 쪼그레, 쪼.
0: 모르다, 니 시켜다.
3: 쪼그레.
0: 나 탄들레, 쪼임. 미도 히니, 미베.
1: 미도 히니, 하도.
0: 샹치. 도스네 잘라내도 돼요. 조인다.
4: 랑기가 선사. 랑게 해봐 차샤도.

0: 신의 날레스. 여보, 디링 메도다 기대 고부 충해. 기가 됨지디 근처에서 충서아. 예체는 랑라가니 용다 최제 초부초님도 나스네 신비는 니라 생대 됨지 치바. 공세 레미 상매 랑라 기가 됨지 쉐비는 어서 갔어요 말이야. 아, 노보. 랑가 기가 디 오네 세부 상고르샤. 니에 다와 지스칼레 게베 남자디 디리 신의 덴키 토스. 당아이 흘러제 대야 용아. 야멘도스치. 승이랑게 허한을 공부시다. 나스 능숨 치러 흘러제 과가죠. 니에랑을 커섭 제바 쓰이쇼. 노부 남자디 덴키 토바. 갈레 커서 유메 랑게 싱금하지. 니에 삼차메 자 상무 세컨도치. 차주 투마베니. 신의 남자디 덴키 토스. 랑게 홍포기 점중디 덩유이베. 배신 덩유이기마시. 로주유 콜을 체입에 차도그 점중시리. 잉부망구 요리라 지소리 편유시라 퇴요르다. 니에 점중디 타고구 퇴세다 사비다야를 대비기. 체사 니에 뉴슈 유세 되니 남자는 간 소라는 삼추 탐대 그제 충소. 랑게 깨가그 니무디 나라중와. 랑게 니에 체도 가부채고 말이베. 아 가르쳐서. 응.
1: 마 장르 튼다 시야유.
0: 니에 등기네 시에 대비인 바.
1: 마 장니. 가가치도.
0: 가래.
1: 가가친데도 당아 모두 김자디나 대니 되면도 피샤 소디 매자 마레 친데 유베 레그라 치고 섬기 디날 무간 가다 송을 가치 텅도 조송 심비게베 토유 好汉 글로빙 토이 디날 유 영채녀라 상외 앙다 好汉 길게 치지 디카가 제약 주둔 이기 니에서의 꿀사

0: 노보, 가르쳐 왔습니다. 나 선보 다부터 뒤에 경기 치주 망고민구였뇨. 이내 뒤절 구인뇨매. 노보. 아, 세이니의 신규유. 랑통도 안 롱랑대요지. 이내가 니 사상자로 망구침벌다. 랑그 기가라 슈고도 슬레바. 랑게 뇨그지든지 세워야두게.
1: 디턴달메.
0: 쟤는 가르쳐도 임바.
1: 向前

0: 노보, 노보, 셈님다 셈님다. 랑게가 니르게지셰 주다 용두에. 너니가 로직제 로추스 주고시. 창스게지 로추신샤. 너니니게 공부지지제 드림도 용두부다. 제사 진지제 고르바. 용아, 니 초메비 셈미 랑게 니도 용마시. 이내 너니게 장삼가 색다제는 용구마르다. 알아도나 된다 싶으시오기. 도스제 니라 사실 시오.
1: 나 주메.
0: 조다.
1: 나 죽음에 치.
0: 저게 다 씨가 치는 싱글이.
1: 나 죽음에. 나 죽음에.
0: 다가 여기 가르쳐 줘도. 용아, 저 조도 있는 얘 다 줘.

야. 좋았다. 그래도 신문 누구해? 쟤는 봐봐도야. 밥에 두규 멤버디 리리 수지. 워메날 반지 사야 가비유. 대. 신부 쇼리. 다섯 시대다. 소다. 근데도.

0: 阿姨，今最近大象来，俺早就收了的。
1: 哦，这个上来年了，大象在露天。他向前寻找。
0: 用啊，阿哥说。
2: 장바람을 아픈 높이에 민도 카바시키고

0: 아지 양아 잡아간 거 아침에
1: 디니에 쇼웨브르 봐
0: 야주 샹제 다시 하랑 산다다 마침부터 숨부자 디마제 부고의 상지 대자 딘레체나 랑글에 가주인 친구는 와
1: 네수디 기란게 캠비임지 돌대나시 내가 뒤셔덩메 마세니 손샤 상마니 골 좀 뒤스 칼라스기스기 내가 골 셰비너 문에이 변뉴 여우 등기
0: 왜 홍북 남자디 근데 송소 내가 되라 링디 참바다 두가 경화 그 뒤든디 샤토 메브자 딩문에 이민의 심어소 이내 내주디 될하야 경제 가진다
1: 내수디 수익이라 취죠 네 심어죠 계속 응원의 이민이나 폐지 경화 계속이 자기 토착상 인기리
0: 아 네 고부점이 상제 남자한테 괜히 상시 내주디 응원의 이내 자 주문 이내 간다장게 년당보 나 땡기베 린시겨우유
1: 간다내수디 다들 네 심어죠 폐지 동우 인기 마시 제르니 토나시슈 셔당죠
0: 샹제 상게 남자만 괴래가 제자 공신나라 개자요지 미망부지 미처요다 네스나 김장 내주된조 라고주사 마잡지 승유 마집지 미스니 카망부지
1: 코스 가르시엔도유 내시어주 기랑게 슴슴만한 지바 돌대문아시 홍북 남자 대니 야우제들죠 네 아제 된데 로용지
0: 아 장장부여서 봐 당에 멍부심에
2: 야쇼
3: 나부터 전에 피해 배
2: 하아 내가 뉴쇼 체크하라 좀비의 전주 슉체시도
3: 슈상 이내 능미다 사대 능미다는 용구 맞아 봐 가리 기랑의 핀자시는 지 유배
2: 지
3: 멍미다 잠그 쇼니 좀 앱차요
2: 헤헤헤헤 에 미카시 아직 맵차베 마치 직제는 매매 맵차도 가보다
3: 네 갈성 그래
2: 니엘 되다 미디시야기 닝쿠르 맵에 남자디 오네신 레고시 미디 밤소 제비네 보다 사야고리 요마시 라오샤 미크제시데 나라니가 중요 요소마 장마초 맵세디시 다리이나 나라니라 그거 체보지라 아프다 미디 밤니 준비 마세 민자 가게 맵지 속시
1: 터채나
3: 피고
1: 피고 터채나
4: 피고
1: 쇼고
5: 공감사 기란 차례 태우 유기지 맞지 니 홀로 부정할 수 없지 디 부정아 디다 큰데 정 맞지 맞지 부정하네 건 나이 부고 니어 거지 친아 밤을 내가 전에 뒤져 대제 주우지 피게 다 남이네 니 다시 보고 쓰기 나고 친 맞지
1: 터채나 터채나 터채
5: 레스 시스 난다 레스
6: 용아
1: 오 신부도 왜
6: 신부도
1: 쟤는 더비야 디리바베 랑 칼라당야 디 소디 랑 승마사 승냐이 바베 격수 셰비 랑감라 아니날 차로 나가 태요 마시 나다 갑수 쇼쇼 된다디 랑다 좋아 요 마르다 바베 제당 제임스 랑감라 구연야 제 태브지
6: 你要看爸妈脸上顶着阴不热顶着三十多个你那个空情的空个把贴着可对罗平着可对罗永贵没年羡慕送你那我空情的生意罗平是大学女工这边买成的蓝山罗永去把送给你那让俺们俩谈的这些要求都有一个嘛这等到的你让这些很正式的那个
1: 其实当年岁底拆了对没见不到不过几个的龙兰白米的龙西巴恰恰的龙兰白白卡不出小三米的别恰恰的啊这主的过错是我我错没错我没错你可以有吗这今晚让个新的爸爸同多人去吃鸭鱼阿姆拉马带学人家了爸爸你们都说话也跟着多要我命多年前的要钱没多钱能给你一个 但爹那不得用多少当过了吧爸爸三路有人当你让了普世世世世世 让给你了，没我什么了吧？不是彩笔呢，今天看了有没把别人写过？让推到了拉不着街，拉不着吹对苏念有谁？让了看了心不定这苏人，让他三不着心人，等到看官拿了三只着再写图纸，让个小人长六千草花猪对若不要人，定这穷笔呢，让个三回对苏苍马若不青年有的，把别落代表啊来个其他专业有谁？我你让给人苦钱呢，用的喂。
4: 永明도
1: 가리나
4: 아무라게부재게보고서와다탈롱기비젤게린투마리순기아무라게순주
1: 랑랑게랑게아무라게순부대내로좀세요래이내지구약해채는용구마르바부스야가댄데요래바베케린쇼니에데체레인부다종다티뉴옙세랑게고부용야세쇼근제도
4: 我没我，
1: 没我是可是的。让给来个客人呢，打算买点皮呢，也会有买花心的啊。
4: 用过吗？这
1: 没用过，可了的。
4: 我不知么我阿姆拉国语，我阿姆拉国语，我不知么我。
1: 对对对，是。宝贝，让给姐姐先往床上用过吗？这。一年他今年的年前途不多、啊、我的不归年行者司令过来倒是下下
7: 要得要得
1: 我最那给你去机场的停车室我最前给公司让谢谢
7: 哦谢谢谢谢哦不过拉不着书记让钱的呢哦哦看拉让孙他个马车了
1: 你要是天有马
7: 车今
1: 晚让孙不是我接送啊
7: 可能吧是
1: 哦不过出不点多水，阿妹今朗当咋吃不着？让个什么嘛笑啊？
7: 哦，不过婆乳不，凑是够的。
1: 呵。

0: 올려요, 공감사.
1: 공감사, 계란 고추 샹챙이노.
0: 계란 수이나.
2: 어, 계란 게 감치기다 놓자.
1: 태도, 최니 시리.
2: 계란 그 감 예자유.
0: 랑 감 예대유.
2: 아, 내 젠더비야. 예민라 알리사스 유, 단도 여간 총기리 유. 계란 총기 그게 유나라.
0: 겁치줄라, 말 총기 다가 유. 인구 추수 중리체가 나 추수식 두수유. 장 두수유배.
2: 어, 두수유.
0: 전의 용아. 화룬 완샤 총기 카시자고 피팅을 투너 용두에.
2: 용아, 도스네 투유.
0: 도스네 투유.
3: 喂，我已经约上了，给他寄出床单给你呗。
0: 用啊，你先死，等啥卵用？
3: 没事。

0: 왜?
1: 공감사, 나 딱지에 봐, 숨내고 얘기. 키랑 뒤주 감가시 배전 특별. 딱지 십시 제주. 키랑 보고 로그 전 레이나. 부족한 과주이나. 딱지에 대해 용도에.

0: 일레 차가시 토에
1: 유유유 심대 마치 난시 힌다 영아 레구다 놈차샤 하딘데 유베
2: 어 여시 라사
1: 신조 신다
2: 사샤 오베
1: 아 먹어 되게 지디게 섭지시게 아
2: 아이샤 디테린 겨베 빠마지 따치다 던돌로 무침 갔다
3: 디고 뭐야 더 진다 오야
1: 칼레카스 난시
4: 아우 역사 역사
1: 디 카카르톤다 나 냠 튀딘 저 거유 이제 먹어
0: 렛츠
1: 라오잔 모터 트리 지르다 나 지 저유
4: 요 웨이 라오잔 모터 공장 소 돈시다 지 지게 더 십층 거 위스기 어 한테 잔고 어 야자
1: 喂,
4: 喂, Elsa, 哦, 你住哪下? 你住先不哪下? 有什么事啊?
1: 老赵, 阿里都是古的, 血的,
4: 嗯, 你哦摸着的, 哦摸着的, 我给你们死给, 方方给老师和这个给你们念什么? 俺们摸着的死给, 让你给我死了死的, 落给你的, 把你请你, 哦, 土豆, 这些请你给古的下,
1: 还接不接?

0: 감사.
1: 어, 증마스로 나 군세 렉도스튼스 파지 로고 키바. 나 도스 군이 요구르베. 카덴치르마네디 녜노브지. 광다슈이.
0: 라이오니 카르치즈유. 양고 경고르샤.
1: 감린다노. 사진노. 슈고 랩창모. 녜 간주네 큰 체메. 구셔샹 라키랑게 카르숭구 메녜 셴무소.
0: 샹게 쇼미 셴녜 듬도. 세니 시주 추즈 타고 나 조준 람게 신디 고페 칼로 송샤시 도우유. 샹게 나 피게 세가쇼. 다리 가덴스르 냅치야.
1: 용아.
0: 승마사 나 그바신다 실행구유.

0: 아지
1: 오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아 땅 아랑스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3: 빨아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지 니진 한체웨 레기 지니라 나를 처도 학도 저웨 파마니 나주 제르키나니게 고술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를 고술로 당세나다 뒤지 강도 리로 키나니 니 파마 약슈디

0: 지켜보신 라
1: 지켜왕라 시에바르시야 지켜왕라
0: 다큰대중소
1: 지켜왕라 创始人 몽위마담 도루체사스기 마세콘스 다리 날경체비 성교질세인 비주소인사 기란토르데미나시 람사고사합수초가
0: 몽위코르교모도야디 난주인가제보차디 루인쇼베다지
2: 장게니 바르도 창설 규마다니 바르게브토브체 로니 두돌데야키 린시
0: 지겨보네 눈수된도 갑지
2: 장심나 쳇티유브치라
0: 단달람 사공세로지 녀상슈지지
1: 레스 녀람 살로용초 간교 발린소초 레고소초 첩제보다 로니소니 창마추드르주니 남자디 레취 토병아 가교 주톱치르 기라즈 타다 네스르 외바치아 요리스기데 다야미도 나즈 춘시 제국이 더더 나 공주님의 예산 쉐약이 담사시 가교 고유
3: 에 지게 산라 둘데나시 남자디 녀리 디녀야라 나 지난레 심제체도 나즈니 쇼카이 되제 데케메 유슈죠 타다 공세 지조 지자 쳔비 녀조 쳔바카라 라고도 저원 녀조라 더도나사샤 간교 당사 먹고 거야 입다. 지난 그 뉴슈이네 용주시.
1: 용아, 장마가 레스스. 지난 간 일 주의.

무시, 뭐 무시. 바베 저 암라 체비싱기. 바베 암라 체비. 이내가 암라 차례 신다 했어. 네가 로피 마시. 암라 무시고들. 너희니게 나디다 소소다도 야우쳐오르 봐. 암라 로피드 세뮬레데베 조나시오 용도. 더도 바베 장수나 체세 마시. 바블레 차와 사부연에 셈나라 장세비시라유. 바베랑 켈리죠. 지마 되수 쇼부다가 바베 텐데장다 셈스로 쳐 용도에. 친구랑의 바바 켈리야. 지마 니수 칼라비네 남사 바바 가봐 겹슈. 용도에. 고 나게도. 오야. 오야. 오야.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 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

0: 도치 디지 언니 디디제 게시야 고급자자 게지야 호치도 나자다 카체야 금세 하리면 예랑 셉셰초 샹첸라 폭삼다 로거 유니 포효치리라 리주 투비야 기저와 첨부장이다 미유세브 유니 치시 샹 저와트 주베 규림나 샹 치르 유베 미다 차와 유체 샹로 뚱게다 샹게 셰바 닌고고시 카인스는 샹게 차샤마도 신다 상마 나와던 거 요마시 샹 멘시나 로가 칸베 촌나다 시지 촌나 벤자 촌나 디기 촌나 탄노 파미 촌베 촌나이 창무장 총샤 딘스다 샹 네버 토르토 침브네 촌부시 샹게 베준시라 체네 샹 치르 유베 밀러 상로 큐네 등미도 上我那些轻松色的卷堂建议存到咱们去时现在让给大巴不过结起老扎当时阿姐能轻松不求时某日子过大看过子过过时起了住的娘头求死个吧康意思呢让给点子开起去了这个月时我那些呢让给错话色的肯定是没看见他苦命度让什么鬼嘛都开起去有嘛时
1: 让人堂到阿给，你也没在当日登记。当阿母推，做阿点这解脱密度。我让他开车就去阿给，给我们再做他个伊。阿母推妹，让给你这里搭档拉锯的这些的用过吗？这。
2: 枪是给不得，那可以下不得钱买吧。年轻的永不三个钱，让给拿了不够的，拍起没有拿钱的，那俺们的军刀当然要买些。俺最拿去过的这买的，是他的表妹买过几个，去两个住过些。伊那让给团委那时候三不等于一百，几千的白交给几个，或者两个买住让住一个的。你我那个算不算？让拿了交个要求不呢？亲自去钱都要买是吧？ 可对了你对的啦，你那所说什么阶段去，其实总得是，律师看了情况，咱马上就别个错话写呀，冤呢。让他都多个通过业务者，让给俺，让他金三的身故情不都是扛着钱的这个人，让给龙的那这个人，伊那让给看看情况了不得啊，哪里退出来要嘛的，你天天的业务的，你这钱的天天下不得钱买吧？天天的这虚账。
0: 让李仲明呀，年略动钱。我这菩萨的日娃主要民多。我听俺那个年纪准备大大满扎实，年点三三三的，平时若不钱，你们都也见用不起我时。一年让给钱呢，岁岁上不达，写不来，也可能没生不要时。让给我和大姐三呢，三得达，爸爸几个跟着开平生不要是吧？
3: 等到让给阿姐送个月账，阿姐让喊了你母亲，让老杨呀、姑爹，让个女儿都该给敲嘛的了，三家又敲嘛些，一年让给三不等于一百，我让给女儿把亲戚先把钱下来，别的只想着用嘛些，有人娘子敲些，先嘛到你们去新瑞姐找拉去呢，让给有些是不？
0: 老弟给拿了，俺可把几十几桌，给我们在海里面洗个月。看意思呢，你。

0: 로다르 튜디 플라우 요르브 트링게 기베 하도 레아도 스쿠임다가 두게 게구지 레아 켄조 마첸 쯔제 바꾸 욕스베
1: 제스 켄안스 레아지 와규 녜어

0: 向姐，你的。 니에티리 장미세 님 지금 시기. 너니 시기 시기 돈 타시. 장미지 주고 돈 잡아 되라.
1: 문에 믹세 님 지리. 나 가가 제불 봐. 니 니라 사지데 계단에 가림이 신규입에 听啊，你永不听唐武的杀徒队。

0: 마시 사산 파크 된다리디 다치 도구냥이디 보그르샤
1: 장게 삼도 저다 마시 하환한테도 맞으여서 봐 장아 이치치시 강에 되네 죄도는 장문당다 용마시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 녜아 삼요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두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계용기 미리 튠디 야튠기 비상크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뷰세 내비 피해계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계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계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계 동위 문규 그 뒤주로 슈는 계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벽이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 구류 초두 송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겜유 변종 사비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두 호다치유 비비 튜르 사바뚜 양규 렘부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지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뚜기 别的 후다 제규이

0: 이니에.
1: 어.
0: 가서 얘랑 제베 추린테하고 토디 가자 봐.
1: 아, 니니에 아기 니에 지치기 수조 당구디 나유 라스스린다.
0: 영아. 빨리 가 용이다.
1: 영아.

0: 다 치주 랑스이 하르유.
1: 냐 삼시라 다미에 보디 껴와 승비.
0: 랑케 중제 삼담베. 랑케 코 컨데스 예고미 삼담베. 랑케 부그 바바 이야니 미 컨데스 미 싱규베.
1: 디셴네레 펜카르 토레. 서서 지주디 깨블레 체크르바. 지주. 냐 쇼 텐주. 마 셴니 유구르베.
0: 오늘 한 개 셴드 미드고.
1: 응. 마 셴드 미드. 지주. 마 켈린다. 마 셴로.

0: 감사. 계란을 근데 고이나.
1: 네 부모 니지 지저 여리. 네 부모 세 정도 신용어 삼지.
0: 알레. 됐습니다. 됐어 상무서부터 사업지라 거의 지금 요마시.
1: 전에 그 권체 여리.
0: 계란을 권체 근데 고이나.
1: 권체 쉬도 고. 권체 쉬디.
0: 또 쉬어. 띵아지 송가기 세우드도 고체슈시 트시다니 너무 기르샤
1: 디젠이 제라 지젠게 데데 갑치그리 첸 당연하고
0: 첸니에 지우클레스 가이나 응위마이나
1: 어 응위마이라
0: 레스 데피다
1: 레스
2: 要南，年年这个春节的，让个查个那古月，让个肯定年节多几对的。什么下面？让开了你个。
3: 红姐，等到年节看不，我。
2: 我开了看去。年了，你多少年纪？
3: 哦，有啊，让我是年。

0: 야쇼.
1: 이니. 랑강가다 암라냐바 야쇼.
0: 계직 말이 간단히 주저 아니면 가시 중도 쪽 받침 말이. 마세 라면나 다수 강도요 말이.
1: 랑로 대비시. 나저 대스라 하다가 람사표쇼.
0: 응, 응, 응. 내가 주저 로마인 홀로 배운 집 봐.
1: 이니, 랑게 무시한 트그베.
0: 어. 나 단독 엄마 뒤에 내매. 글쎄 마다나 녀석 일리가 친구.
1: 랑티샤 근데도
0: 난다미에 나티샤 샤기 아침인데
1: 젠더비야 나스니스교
0: 니기

0: 阿姆吉查尔给钱没多我留宿是你的这次有事情一年就这一月对不起没多可离开查主席心没多很多小事前的人这下很知道我能当面真正话清楚第二年你这天这样了路不得别拉钱你这还是拉宾呢看他连续看这一年
1: 也没事的这种压死其实你这些都找年底这种没病呢你要找年底我应该的看医生呢你也敢秀你的给不现大概自古有团队没多一年年前两百年间你五万人你都没得这用作做不听他会等不开始现在弄出这些
0: 승마사아, 我的给孙子打学校
1: 你给孙子妈的, 让个先去学学的, 给孙子妹妹的, 七岁那天的学校差不多, 学个中途还不觉呢, 让个叔叔的你了, 做不起个月子啊, 可对于那叔叔的你了, 폭도用个月子, 但明显他的三毛他的用途呢,
0: 说说三个忙子当都没得身体不消息我可这些年给你们多谈的这些学的就这与哥斯查主义的事情怎么说那我的学习就被你们的你要给你的这些钱没了你最低的那是什么事 谈的第四节节 평가토시 계세양야 당구시에휘는 디니무니에 지지전기 로트튜브에 땜질 치매는 여까지 아니 나라 모심하시 계세니에 도사 아자세가 모시는 은이님도 미라도 심하시 계세 심주디무니는 여까지 디제 있는 예랑 긍마시
2: 也是养家当不起来用了让给俺我们先吧当不起是呗喂舅母你让我们开始下雨呢让出去那里有你的车啊舅妈车就开车啊你要么啥事让哥哥去牛都贵让牛也出我也愿意为了个舅母就可多难求是呗那不啥事他得是你要苏说是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大姐
1: 강이스나 나선 거 수미도 그 가르쳐 들어야 근데 나 생이 되게 시스고 나가 갑이 유신토 얘랑 그 메시지 아웃만 제초
0: 얘 아웃만 자기 아파나 그렇게 버티는 기분이래
1: 나다 봐
0: 아
1: 아웃만 게 유신토 개바 해제
0: 저
1: 서신은 뭐 꼴다 주의
0: 저
1: 신토 나가 시기 정말 예치다 사모도 들으시아 나 뭐네 레버리시아 다들 얘 신의 시스
0: 나신토
2: 라비는
0: 유세라샤

0: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근데 아메 가봐줘.
1: 플레즈 찌주다.
2: 가나 야. 什麼서도.
3: 추구르 챵즈 챵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규.
0: 고지 고지 다 어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엔게 자진주.
0: 다 가봐 추키신. 솜라나 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줘.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 메지 쯔츠낭

0: 진토. 더 부르지 마시다. 펜더 요 마시.
1: 펜더 메 브레스. 부르지 긴교 제비는 자기 용구시. 미주 그때 이년 닝리 제기 떨어 이거 비슷한 거 왜? 야.
0: 부지. 아, 진토. 개체 무슨 와? 진토. 아, 양로다.
1: 개체 무슨?
0: 아. 진토 참아 줘. 녀랑 간수네 롱딤메. 녀랑 니다. 갈레카버 톤드민도. 땡에 강부 차야 요마시 랑칼레딘드 먹겠다.
1: 용아, 젠데리 분이 당마시 뭐.
0: 어.
1: 니스도 스겠다. 니다 단데치르 고르게 와치고. 디리는 시 아우스도. 저.
2: 어, 메서리. 얘 인신에 대해 주베. 대단할 수 있지 지제 여기 내시 자기 여행하라 배터를 쓰기.
1: 아, 대비하스 야자.
2: 코 류신 통지.
3: 다치는 코 기랑게 다가 가서야 쌤 류라 임시.
2: 코 지제 유지.
3: 네 다시.
0: 기랑 숨 숨에 진호. 아니 로즈.
1: 저제 유. 要 난게 고 민주 기와 약수 시리 숨도 왜? 저랑이 됐지다. 지금 민주제 도시.
0: 신토. 네 저거 지금 되면도. 저거 가서 망주네. 뒤지가 로파미 연구지. 딜랭은 네 로죠. 아니 로죠 어째?
1: 샬라. 자기 네를 콜로 쓰시시다. 너니 계속 세워 기봐. 레스.
0: 这只鱼让你这么大要能给让了三千五十我最后你让查起我生病让给电信的用不得喂没事儿你记得当老师开完药学习的应急用的在这儿的得去吃烤鸭的料呢当然这种的那你不退出不前对的喂让给没退休就开始被亏的俺下面去给你呗
2: 让给你这些人给你母腿抓不起土了呗没印度小马戏就这鱼让给这些人有什么要能给让了两三年大起火戏给让你罗马不赶紧起火戏听这些人有什么哼你自己你现在没给起火呗就这鱼你让了三千匹就这鱼让要不见鱼啊心头年没事的感谢起来碰不起 唐朝让给新童就不用不切土的上去都是得对让给的这些土们都廖南你还是个人还是个人这个是也不一样让他的多的几个对了所以吧他托吧让我让别人去廖南他妈学的这些嘛你不是也不一样让他的走进错个有什么廖南让还是个人让给新童的就用不切土们呢你也切去
0: 让他得多的几个对了心痛是罗亚多的廖南让天朝大学所廖南心痛别年轻的点人人们的心痛人们是心痛阿三姐心痛什么伤我伤伤让他看车票管理一年俺听这边记者雨让穷队呢俺你们都擦拢胸子俺军委越滚越热俺没一日不得早晚的没廖南让给他看看大道去给你去的
1: 信托让给这个年轻的一个去的信托去的让那些人去的天气陪去当的讲这里他都去大医院大吉祥我六大姐老不乐老不乐去廖南老不乐特批没多我跟你说廖南他都去廖南就这鱼你也给我
2: 就这鱼，他的年，我弄了十吨钱呢，让他打了九十三米。这次一脚杆子连起马腿了，钱都剩不多呢，让免去也不接信息，一旦解决嘛是。

0: 마시급이 기랑경 안내 버시라는 그리 이내 예신고 유. 마키랑기 포무지 그들이. 니니엘 샤다기비.
1: 영아. 이다 보모. 바베 돈으로 세셔.
0: 어시. 클리치다. 남자 제오 마리. 아라디. 니 주저다. 아자리 교인. 주저. 니 랑친 구이 채워. 랑아 신의 지치모도 남리나 미랑 망체브리. 랑게 싱그리 랑제 미디. 준단교의 매베. 격로제 지알 텁시시라 요리. 랑단데 디제 차사브리. 섭섭시라.
1: 지진. 라동야 망차브리.
0: 죽죽 아자디. 니 통매 산더. 니야 나리 갸호 충. 니 라리 야스긴다. 마지 딘디 토기. 겟셈 차슈다. 교 추슈디스 통주주. 니 란 로추스 카체빈. 니 니바도 켈링기. 로주 라스디나라. 니 랑고 용서를 가버셔비라. 랑게 계속 망치 시에네. 아 님은 좀 갖다 주유. 뒤진가 뒤리네. 랑 당고 다 같이 그유. 돈도 랑 기가리 다가 로치 코네 기가라다 저치 시유. 뒤주 상마. 랑 다 좋아 요지. 뒤주 상마 신예티. 님은 아시.

0: 그래도 네 고소해.
1: 응.
0: 괜찮아. 네 셰코는 낙담해. 루부 탑자라 그때 챘라.
1: 양계도도 신민도에 리야나사 딩고총. 티리 쩐쩐게 다그랍시에네. 리야나게 치제시에모소 디딘보메자르보. 리야나게 시그디. 나 주전유지다 니다 다그랍세고 제브지. 캐시 쩐쩐게 셰다머지네 레로고총. 나 이칭민도.
0: 아, 군이게 생타그랍 겹제. 소녀도 시에겨레.
1: 왜? 리야나. 문에 류신통다 디그르베.
0: 흠. 디제 디그도메. 류신통 다관왕 주 쩐유님도 되기. 디리 용심하지. 다디샤 디샤 삼무 간 좀 좀 마도. 디리 녀가로 우와 줘. 여나 니자 통제나 그니 수 그제도 와. 탄다 차도 친구 치세 야우시라도. 뒤지디 친구 치세 야생업 주 파르샤. 탄다 리부 당부 총기 北上广 피외 마저 총부 먹고 지게 안수 체제 통제나 그 레고디 항조다 난징 우한소 리부 니베 총기 야기 당로스기. 니에데나 게난 그 리부 니베 총기 피. 탄도 니에저 와라 정린 카쇼스기. 베샤샤나 유럽다 이시에 총부라
1: 对头不巧是年前呢通知南个团结来去搞不起来都苏州铁来面对芒果是不是多广告撒过的寻找个卡巴西拉来去写了苏州节目是吧面对芒果都是的今年起了宋朝人团结了苏州人的俺最团结人不准备创建了家一单二个年团所有的车上俺最年了南京的杭州当不巧是抗议时呢创建的你江浙沪局的那双上
2: 说是在说人体了上海天天必须当球谢对的来了还不有的上海社会给插进一个说这俺最来个年龄子二天也看得不多通到江浙沪了随处比呢等这华运还有的这阵然后给钱呢跟这巧的年前呢华南社会了差不多三百多个月变得恰恰能广西的海南心情心情的你给他过了插进一个说这蛮贵有的团结起来点点能大有吗这
0: 三下点俺没对面上海俺就从你要修这边冲击起来上海你我冲击略从前边呢你是下届人是前边了前的两个千里预备三七天给你做过的事呗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 正连卡的钱呢，你也垫不起呢，心里也特不是。那天嘛，我又把车下呢，他在通知那个配件的对人，要我去查钥匙。听俺做委托不要忘记，老宋人给配件订修切水一遍，从大起来。那天呢，老几个能催了，江浙沪局的，他们是心痛的。老宋不能催了，也用他们是心痛的。俺说老爱能催了。一些人的专利证明了卡小偷的消息。要呢，点水呗。这都拿出这么呢，拿点水。南京的胡哲伟车皮说着，俺最先起家接起，生意前景一个的，俺桌子上写着。
2: 来是，你先说。
3: 家里年货对了。你要能给小哥让光吃啷么吃？
1: 明天过来买水的啊！
3: 你让啷个是那些什么？明天也小买些，穷的他把的没人多的，就出去没几的。
1: 俺明天可开心没得，一帮我送你丢的。
3: 俺这没事的，明天俺做新官的，边叫你和他呢都当小事。
1: 前两个人可真巧嘞！
3: 江浙沪的，做啷三年嘛的，你也就说，干脆现在。

0: 전화가 되도 남자 마치시 클린이다 클린이다 계속 둘이 먹여 드네심 소소 개배수게 수교 없이 라고 쇼 마스케 그래 용두게 계지 마리 계지 마리 녀셔 소소 양아 주 그래 소소 라주 클린이다 라고 쇼 개시 남자 마치 남자 조양 남자 쇼 마시 녀 라주 도스데다 녀 수교 전화가 되도 되다 뭐야 둘이 시시
1: 수교
0: 어야
2: 용아
0: 그래도
2: 용아
0: 죄다시다
2: 용도
0: 왜 아
2: 용이도
0: 예수시켜다 계지마리 나로 마치시 클릭그린다
1: 잘또 시수해
0: 어 나가 난다 용마시
1: 도제나 시우히 키라 꿀레카스
0: 就这雨查起来清香苏老师写的那只忙起来找不要谁做的独立教过去当到罗群去送葬查起教过用谁其他片面呢就这雨可这是下雨呢等到地铁了让个药呢压去了我才敢用的马尔代夫了我去给的雨我无数些去那里呀对去 오늘 우주 살 빌.
1: 디야난게 제다시.
0: 샘리라. 녜베드키라. 야난 가로리 숨비. 집에. 야난게 키란 고르시디. 계제 메롱으로 참마. 승부 TV에 하시다. 키란 졸지기. 디게지 셰토 마시. 샘리라. 게스티 녜션 삼프라요 마시. 녜초나토위. 기란다 요나 편수 갑이 입자 집에 그리 우주사디 내가 점지 이날 요동 제비나 메시지다 아니야 주위 니 세진의 구조실라 다가 용기
1: 용아 전기 배긴 쉬고
0: 개모가 말해 진쇼 휴시
1: 용아
0: 거제나
3: 喂，到是古达。今年几了？
4: 通知南给团建组织啥不的，让给抓起呗。
3: 哦，给请个钱呗。
4: 天气快哟。
3: 好嘞，请个待遇。
4: 俺爸老是给不打。
3: 对哦，也免了。今年里那片内看了你是去呢？
4: 公司有人来，让那里要男人，让给姐买单。
3: 哦，嗯。
4: 那都叫中文呗。
3: 地上过下的地，地空最团结所在的人给天气热，很多人过下我妈年末在那里。
0: 看着地雨呢，空中还得加土了呗。加土嘛的，加了等水，空中肯定也没带不上去。歇水了，怕是歇到土呢，结不到起不去。哼，走。

0: 진도 블라가 쇼 속이
1: 도스터 드라마 빈조 임자
0: 야랑게 제브르 제마레 저도 사실 늦으시니 후조 소재 내 명의 제재는 섭샤주 나징 소재 순지 로방라 교당주 제마레
1: 난 할수요 이게 릴라 계란게 늦었습니다 얘 많이 가요 지기 있지 슈도 겹쳐다
0: 리선주 랑릉의 곡동은 얘 제초 얘 쇼티죠 내가 다시 해드려 마시러
1: 지게 릴라 내가 미치 워시 이내 가면 드려 모슬라 계랑 손다 제비나 공스티나 레싱이 계랑부터 맵자 쟤는 아주 생구인이래 얘 샘사 쟤니 증구시오 공스티나 계랑다 루지구 생겨 수지에요 마시 마세 지정게 让他一直到老时，解码日期确实呢，可不切不切。

0: 쇼다.
1: 같이 가. 말려야다. 같이 가지. 말려야다.
0: 라르시야슈.
1: 마리아다시야 김에.
0: 지지. 얘 왜 소번에 두고 있으러비나? 라신의 셈 집이 엄두 거.
1: 미도. 양게 나 김이 요저 갔삼노. 라수수수 두고 통주. 양 가족 두고 통내 나 가서 끼봐.
0: 양게 나 군지 치겨지. 이내 나 코르사제 리선 추 요어 추 있음비. 양게 코 주고 요 마지. 양 총어르지.
1: 양 양도 쳐 마지. 리선 주 그세야 동네 제시야. 람은 이 인구 자리. 뒤뒤 뒤절 나 두고 치 가체. 격선 찬도 갑심 두에.
0: 용아. 나 격수 이내자. 하루 이내. 양코 배수 다 수도 미도. 기란 이거 당대 제별 내기 공시 기별 누구였나? 양게 삼을 약속도. 왜 저거 양바라가 수없이 공세 다대 피게들의 중부디 내가 말이 신기해. 양구 소식이라다 잠시라 범치 부들지. 허나 이거 양게 다대 더 쓰이는 투승 겨비용 거지.
1: 양게 안 놓을 수 있게 보이베. 수수수 십시 이마 삼시. 이어난 네 양시오. 네 양 양다 잼승매다. 뭐지 샤스디 양게 안 깨지 되게 시에네소. 양의 중재 년부용 비대인 캡지. 我你 爹 处理
2: 都是那些让修斯达希望张师傅呢
3: 新东马杰一时
4: 马杰一时

0: 양구도 정준 랑게 세베 섭시 소저디 뒤즈 튼디 딘제 나라 나토리 좀 총샤 오늘 양구도 예 섬유레 대송아
1: 제사 니엔게 디게레 더 카세시게 경아
0: 예 타지기 디리네소 리정추 무소 튼기 세베 진일 고기 제마네 튼제 튼기 테 랑게 겐키시
2: 지금죠. 도시나.
0: 야나. 난진다 항저우 태기 퇴기네 되 타슈 토스. 소그진다 친중네 되디. 퇴수 텀진챤 타슈 시시. 제마네 내주이드 저 마첨 챤부다. 셰송에. 셰스. 와리 정주. 선이 통제 나라마 조치니 시 요시. 라다 지저 마님도 쇼아.
2: 용아.
1: 재능은 이게 제지 시가지.
0: 용아,

0: 네 치료시오. 아. 어. 그저리가. 가상튼다디. 공개맵지. 나래 좀 와서 네기랑 관다도 되시오이. 네 기다릴 수 없지 쉬죠. 도스고다.
1: 그세라 계기 다랍시도. 메르 쉬지시도 계기 드지 쉬오르베. 고스 전 감에 좀.
0: 어. 됐어.
1: 돈더 고스지.

0: 기란 터셔나 쇼히 기란기 토지그 징게 저저유 라스 야오시라 쇼스
1: 야스우이나 야나 럽시 야나가 가데 쳔옵시 네 산초치치 기란이 계시시
0: 야시아
2: 야스마리 잠시야 가도
0: 아야 주의 기란이 게임인다
2: 왜 신통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

0: Lubudi na simbaki, simbaki na lubudi, tadaki na besi simbadi, pura gyojong trading didang uyun lingang tang, punjong lungji ngintri lekuni nyam du nyerwe, didang tsoe chidi lichen, didang punjong shibdi hin, nga tso yung ayang zom hin, tiri nam lingge tso tang nyam du, chushu zong jimbu chong zong nyam zom chua, gabashira chung, lingge, peba gus shu. Jige suji Xi Jinping ki, mang yong gi didang mi na, kyun yong gi jujin yong mi si xie tang, 仁义地堂里说是仁义里亚然旅游节送不能行苍面仁义地堂堂苦里有地堂里亚托囊忙怎么难解地堂堂地基顶别苦里有桑不行真久别尊且贵别别别修行但特地俺最理解哪里呢平均苏里老金期给给期末给生主来点击学前那么你给苏大念多地堂国里亚昨天修行
1: 三柱全被拦的给给钱不打苏里文章吧文章面吧热将新旧路面组丁路边改用长钱中路面吧开往电送闸边为了这引线改用成用面的苏里给配送先店面的档求的选择先店面了平常比如苏里路前空道面干给你总得看给主人平常苏里路前中介人前给人中你的开往 中国面的苏里老早各堂部许多委员团干给云南委员所给通天行的人了我记得给各堂新进准备理性南站局长行业我堂怎么的苏里推地不堂全面推地看了接送看明着我送出三堂送中对送堂中继不用你接备一万马赛你都没有拿新旧老马托马了新旧做平南语
2: 铁档切不及，记录年度记录过多的，记录年度二十三松的，各档不打，各年别改用三种人生锻炼冲突托，没给的给接种加上昂塘不丢嘛托吧，记录年度二十三岁了，俺解说，平常比如苏里六千给，平常当月的提前空多面干给，面不再学给参加托吧，记录年度二十三个了，学上两种，三对变着对些托别，空别两种给，稳定没给的给参加托别。
0: 铁档公干不上，
2: 公干不上，三毛公干不上。
3: 给了天天开始制作拿了吃下面的迷茫不及给地当过里啊，另外那些忙不多了。
4: 那是。
3: 其实他另外在里程的拒绝给了给，肯定这里啊地当属于美国了，搞了去哪了收益？
4: 那是那是。啊，俺做在这里地当是这个呢，没长麦给，花忙不也是吧？伊那地当些的，俺做军队忙出来呀，在这来过的，吕布得不是是吧？得些的，俺那三把汤包是那么多，三把得不是嘛是吧？
3: 俺那得汤是这个呢，吃绿的得不咱没明白的，南生得不过汤不过啊。第二印度个呢，俺就给吃了呀，听对些别个，俺这咱没明白的，俺给生干的呀，抓不起来，得过啊。听这些了呀，得汤是。现在的听对制作其实，刚才还不去了嘞。可是说呢，俺就没干哪里因素呢，没上面可嘞，俺哪这拿下，没干哪用过是吧？第二印度个呢，俺那。 七八七下说能过那个些，顶我们七十，得他那边是嘛是吧？但现在没看见的，制作难度得的天南北一年的，大概嘞。俺那没看那中国嘛嘞，俺那我国那不得有嘛嘞是吧？没对个呢，人看嘞，性格嘛得不有嘞是吧？俺就可以那嘛得忙过，你也像那这样得他嘛嘞是不多啊？像咱谈到俺这个，得他没得不他嘛嘞下，现在好像给管不起来嘞下，像咱过来呀，俺那俺这个。 下当忙不远的，你也三六年了，确实呢。去六不带我怎么？男性基本上的穷酸呢？俺那带他来下生，现在俺就给上面军队，俺那七个说不怎么明白的，哪个性格了呀？俺那俺就给拆迁钱、拆多钱，听着没法拆迁，性格么找不学的，台湾讲俺那开钱不是下生不多。 喏，是的，老老的了，他开始不清楚。他现在光给吃的，忙些的吃些给那个，地摊给开钱人心疼，地摊送给这边贴了，他不晓得开的有没有过了，也搞不清楚了，属于。他那俺做地摊些的，开始我说说呢，俺那场面早晚意思话的，是吧？俺做给对对给电话一年的，电话是这个呢，俺那俺做个第一年的，初二一年场面早晚的地摊意思。 现在俺做听着印度个呢，听着个俺做中国过来哪里呀？开始说了是说，地摊给中国做不中是吧？地摊给品种做不中是，顶着是忙不起，搞了难过嘞。这个难心别个，俺做给俺那闽南长江忙不给送哪里？大概哪里？俺那地摊的面呢？俺那客人给，哪说拉不能些的是玩吧？现在俺做酒席哪里呀？俺做票所里边那些面那话面那话是的，但地摊的嘞。 没那我安堂不得下下了。 하고서 메나와체 다 메나와 등기티 슈브 능신리 애니 치 류자 메바 낭심 만나바체 게체 슈시라르 봐 최장 안주 디인두가는 단단 안주 기배 차시하서는 음악이 미기 캐바틴 되게 스그레 카레스선 다 대상 안주기 아니 치기 카레 아니 변조 두비에게 체도 아니 뭐 자치슈디 라샤스 그러한 안주 배차시하서는 나 되게 아니 직하세게 대박이 아니 지주기 아니 뭐다 아니 딘데기 라바딘데나 두디 다 콘주 가르치고 알았으서는 배차시하서는 아니 직 변조 지라 라해 라 안주 특수 아니 뭐다디 망부지 땅체 니조 매제베 체도 아니 안주기 랑마 디 동제 랑마도 와 들은 망부 동는
0: 공유 송그 봐야
3: 공유 망부 동는 것도 와 차장에 쓰기 컨트롤이야 다 계란 뒷동수나 아니 무디 배차샤수나 나와지래야 아니 동제 배시부 쪽도제 층아체 와 마동부 체제 균대 아니 아 안주 균대랑 신체제 은신제 치숨 중수나 계란 그 굽뒤디게 가래 아니 층아디 맹간지 이렇게 그래 최선 딘지진도 다 안주게 대단하세 하정 그 자체 물어봐 소환하네. 좋아. 최장 안주기 준대. 아니 배차샤선 키 넘버 인수네. 아니 쇼레 페비아트 딘데 유하르데 티기 쇼레기 제레야. 키랑 가르치 그래. 대단 송교체 개진 버리. 만나와지. 데리마도 안주 넣 주디 바 인수네. 나 보고아 시부 두어 봐. 보고아 시부 지고 할 때 대단 송교만 보고아베 무디 하와든 거라. 맹강된 거. 맹강 땅 버서 힘버 맹강 나래야. 키랑 가래. 류메데 셈메데 정말 용거 봐. 제장 계란기 아니 균대기 초연나야 대단해야 섭섭 채소는 만족이 흉은나지 매나와 내봐 세대 앙당부지 짐도수는 개첨부 시라리 아니 개급이 쓰지고 조당에 다가라리 아니 미 계릉면에 다가봐 미 계릉면에 시에서는 아니 단대지조 털이야 대화당 대마 당부지면 아니 계란 가리니 제 매봐 제 말에
0: 시시
3: 마디니도 내 때나 하장기 개첨부를 쓴 것도
2: 로그전인 봐
4: 원지피
2: 어 다들 맞아 나야 돼 가르치였어.
4: 응, 풍도서 언디 동야 그걸로는 동.
2: 아, 진짜 동이 나서네. 아, 되게 동야 갈로이 봐.
4: 갑이.
2: 그래서 내 망고 동이 봐.
4: 오늘 어쨌든 직진 있어.
2: 오, 망고 동도 와. 세상에 아닌 건 조금 망고 동수는 니마 지금 저기 직세티도 어제였대. 로서 되거든 저기 숨게 쉽게 도와로 와. 세상 이놈 짓서서 나서 나야 돼. 다다 안 됐어서. 디 가래 고미신 지대 딩럽치나 안주제 미주베도 나도와 제단 딘나도 다 디리디 자원이 동해요 맞다
4: 그래서
2: 도바샤마도 아니 다 단다크 나자데 오즈리 니네 면주 제제 야구 마주나 가르치 그래 개마트에 니네 엔 제베케 제단 딘디 디리디 자원이 넘어도 아다 단다 파 로스네 이는 민지 고지 인내 동해다 다도 교주 당고도와 마추마스도 하고 숨이
4: 어
2: 대체해서 어느 나서 차차서 제만 내려게 말봐 내려졌다 하고 숨이
0: 그러니까 내마이나 제지 무슨 조금 매백을량한지 제동 박세지나 소리는가요 말이스지 봐 다 단다 제지 배파 전부링이야 카초도 잠바 더 배체샤네 치게게 더 쇼게네 제제 추청무 동네 야거리스기 당은 중국 지금 원내 차시함노 어제 추청무 동네 야고 요 말이 포 동바 추청무 동네 포 초라 등 그랬지 추차부 동 그랬어도 다 대답이 견데 이내래 막 쉽지 전용기 다 디내한 주 이내래 다 요금 실로 다야 사제 민적을이야다 세금 태내 차시하비냐 민적 망부 여바 하고도 와 다 게라게 드리 먼저 변중 그리야 초대 진행이 미지기 원내 차시하비나 아니 님지기 세금 된주디 큰제 체나 양타고 이미 걸 게라가로 지나로
3: 아데 나도 나도 이제 내버장 때도 그러 봐. 아니 내버 때도 내주 엄마도 용고하래. 카지 칼라 치부를 사대 봐. 카지 칼라 망부를 사야 되는 망부 용고하래. 세상에 내 삼단제 나라랑 척 척좀 제제. 알아 당부들이야. 나와 숨 세직다. 치와 숨 세직. 나와 숨 땡신. 치와 숨 방예. 나와서는 대조 나와서 왔다. 아니 치부 제약이 숨 방예 대충나. 아니 대단한데 칼라대 양면 들어가서 가르쳐서서는 아니 안쪽이 쇼베 칼라디 낫츠 쇼베 랑예디 낫츠 르방아와 두르바 쇼베 야 낫츠라 아니 쇼베 칼라 낫츠 광다 낫츠니 딩예체나 개체무 시부지레 예선고도 나와숨 너무 베베기 나려야 가르쳐서 너무 베베들이야 안 안주다 나라 춘주네 이내리 안주 로요 말봐 제장 애니 슈마딜 방심 쉬고 체제 가르치 그랬어서 저도 개보 그분 슈마 사람 마프지 년는 거 알아. 네 전 디체리 쉬부지르샤. 그저 나오 네고도. 아, 나왔음. 다 치웠음 털상 나션 상매 치웠음 지금도. 광모 치부 자대. 그봐. 아니 광모 그 칼라 치부 쳐. 그봐. 쇼베 치불라. 쇼베 칼라 치우니. 근데 서류가는 하장 근내 받침부터 배차샤서는 아주 그 로야즈 럽체드가는 포악 메트도 그 주둡디 쇼르도 왕다 치부츠 클래스에서는 칼라디 주투고 말해 쇼베케랑 랑드근 창마 고디 톰시시 그봐 아니 걔나래 지크디 칸예서인데 아 네가 나신베근 고야 나 징징래 근데 저도 와 그 카르에서는 아주 로야즈 럽도 저 로춘주 디스타고도 와 아 근데 치고도 제당 아주 디인두근에 아니 나와 숨다 치워 숨세디 개침벌이야 학과도 아니 만족의 쇼베 인스나 쇼베드 나사사야 샹나 그봐 아니 칼라드 나사오레 좀전 간에서는 공다기 칼라디 만족 초조 듬바 개바된데 최소는 다 창강 칼라요 말봐 또 하는 거 봐 속불이야 커서 구와래 제자 나츠 출구와래 아니 인공디 아니 디네 파브의 그뒤 또도 답배차차 미장지 있네 삼단에서 칼라디 칼라 약수사에디 가래 그뒤 또고 있네 디사야르샤 마토바 체제 답시 세어와 아니 마토는 가래 너무도 유스와 딱한 주 칼라디 대유
0: 근데 중요 말이야
3: 세상 던로직 세서는 아니 주마도 없이 대우도와 세상 안주 쇼배가 들랑서 하람 쇼배 야랑도 미상도 또 그 좀전 간선 산하군 저도 다그랍 침으로 봐 학과도 아니 공개 인수나 아니 산하군 정부시라 와 세상 안주 칼라디 쇼배가 츠 이건 안 신비게 아 쇼배 야가 들랑나 칼라스에 차서나 아니 디 구조지베 개침으로 왕아도 된 디네 인군 칼라디 카레스스나야 코크디도 오기도 디디슈 공다 인수는 답에서 인군 입에서 취했으나 당부터 취했으나 아니 저도 시즈 지찬에 칼라바체 초조 신이 축보를 주주 세상 아주 디인데 된다지 삼단체 칼라취에
0: 세계라 노노 딱이라 트링케스 차샤입니다. 총계나리 내리 땅 아주 신조굴이 내리 꼭페 최서타 최하게다 총강스 내민도다 망부 쉽지 주도아. 딱 카지게 꼭페 돈은 인유기 대범민도스 그냥 카지긴 꼭페 돈비나 차 쿠르규다 디게 강로리아 편도요리스도. 디테일을 길라로 공수라 치카르나.
3: 카페스네 사버바. 사버딘데릭디. 띵유류가네. 당분 용용디 그리 공부체. 공차수나 그리데나 괜히 말해. 답변차샤선 아주 답변하선데 인사지 민라지 주르와. 그래서 미상매 가르쳐도 그게 제주 유배 칼라데 사우레 사치도와 특색차이. 와. 예전에 디시라 추주민도. 디키랑 공묘 말와. 나의 니가 시비도. 세상 키랑기 카레스에서는 클라스 사바시 된 거잖아. 아주 카레. 지금권의 차일러 받자. 공지 차이. 아니 차이스들 림비 하고 송아 배차샤스 키랑 고베리아 니브시라유나 니엘리아 포바르데트레츠 디낭다미도 아니 망 드체나 뉘디 마스크도
0: 아 당한조 초베 사드여강 초라 초이게니 미지나 나 쇼게네 제스도디 컨텐션이 야오나 카지게니 코코동바야 추 다 졸로몰로 쳔에 야오요 송도가 양 카지게 어쩌나 추 졸로몰로 동미는가 포아데보민도 나 차수무 다가라 동기 송고도가 다티켈라 컨텐츠에나 에 참부윤나
3: 나스 당부디 금시 일따라치 아 만주 미지엘 만주 아 배차샤는 촌주 만주 동세 대전 미지기 동기는 안치단지 어 이놈 이제 추동 그 참마도 대 태차버리 선도 해야 되나 봐 세상 캐랑 뒤준 금시 가르도 다 금시도 초고 줘야 되니 보이나 내 전에 추고장네 초고도 추 초고들 가르 알았어서 나 초고 최기 세주 기구세 배겐 또비 우민대 왔다 참바르면서 최도 세워지 돌나 포 메트리 기 메트리 칼란 주에 제가 당분 내려 초고 동수는 아니 팀원 입에 칼라사에 주도 이하도 네가 안심배 참바유네 된들 핑그리 아 제가 안주 뒤인도 거네 네 때나 초고 주네 개화면 누가 나 네가 안심배기 자수만 약부치 최수나 네 제나 개화면도 직디 콜레에 추익 춥제 유아리라 양 눈세들의 캐주얼 안주 매주가 난 이수 파악이 난래야 안주 독대도 간 짬바 직 식지게 매주 그냥 세는 주대로 말이 콜레야 눈과 파악 난리에 넘충순 파악 구려제베디 이하주의 조우디 초와 공실 대리에스 결한 공실이 자수만을 니에부 유여봐 자수만 첸된 소토위는 자수만 디즈 라보르치 차든 용용으로 체제 최내 야부도 고스 이내 결한 초의 주년이나 거장 매부 체제 초 장무 매부 체제 초 차보 대준 최의 낭시 최나 초구 대리야 파악 매주 기에다 디그 낭신비 칼란 주의에다 딘제기 누바 유여자 딘샤나 야구도 아 이내 추디 딘제리 다들산 지조건 딘제시도 현재 딘제는 거 있지리 대중 추구랑 수제 시라 추구를 와 보고 싶기도 와 다디 단당에 지조나 때되면 망부지 넘겨 지구도 키나마 딘제 만나마도 근데 지구도 있어서는 드린 추구랑 수여를 와 수여제 드린동 딜 아니 아주 후근한 거 하디 선이에동 난이에동 추다그랑 추구도 와 뒷마추 아 이는 민지 추사바 대란 쇼바 야샹나 추드고나 고차소나 더링기 고랑스 더링 추 자고 말해봐 하고송아 하르스그레스는 배배나 디스그레 고랑 디꼼기나니 추도 교버레 하고송아 만주 되진 디스그바 다지기 샤무니세세 주베 디드베요 꼼낭 추도 교버들이 가르에서선 고장 배겜메지 치바세스레 가르선은 치버스선 차와리 그 꼼그 카꼼이 차와가 지르와 만주 넘시 차와 있는 다동구도와 디꼼디 시그 하고선 그 디네 가르지 그랬어서 100엘 메뉴에 세드 가르선 폴 누 말다 단데 디 도뚜 거나 하고선 제장 안주 뒤준 깔에 추디 그도 키제 지난 취었으나 직꼼세야 때 편도 요할 때 폴 누 제장 단데 꾀장디 가래 꾀장 100엘 미기 콜 메뉴 봐서 치버 시그레스 타월 핑그레스 이낭 디급 되는이 주셔래 고장 배겜이지 치버스 그 팬더로 와 샤지 런에 독자 니군지스 샤부지 러선 독자 차르다스 니바 창마 끼인 거다스 단 나즈 망부지 하고서 딩원지를 샤다 들상 안주 잔나다 커서 칸 다른 문제 축구장 줘야 돼 왜 야부지 레도데 디규주 나라치 아 세상 계란 속에 있는 민지 대기 가르소래 추디 고장디 샤분 말랩지
1: 심세네 정중 감기 민남라 제베 자신이 락다시 이바마세 심세 롱수 추준이 대외야 민남께 초베젠 되시시 민남께 레가탕 초내 체세 코리오 면접에 깽기 심세게 퉁고다 류송게 초주 교고야 면접와 책이 휴 대야 체제 단계다 디송지베 심주게 제부다나 미 류송 대탕 용왕 인달 신제탕 시리 조리 체리 센셔지 소레 충배 초주기 교차 주자 가시 괴바마세 초주기 교차테다 체당 人性 돈용 부초나 냉고 류송기 네버 캐도 파바 뎨베 도비유
5: 드링기 레젠 딜라야 류군 척기 명바르 체베 린종 옥기 체팡 시바디 럽규인다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징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